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예수전도단의 부흥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덕분에 좋아요님도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득 받는 하루 다들 보내세요 하셨고, 우리 5142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7월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를 시작으로 이곳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많은 팀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 안팎으로 정리하느라 날마다 요즘 땀으로 샤워 중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선선하네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꼭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잡초 제거하며 기도합니다. 남양주 파현리에 있는 영동중앙교회 수양관 직위 남김. 아, 수양관 을 지키시는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에. 올 여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깊이 만날까. 아, 생각만으로 막 제가 다 설레네요. 예. 저도 뭐 청년 시절에 그 이전부터 중고등부 시절부터 여러 이제 수양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름이면 항상 갔죠. 하기 수련회, 뭐 캠프 뜨겁게 찬양하고 특강 듣고. 제 돌아보면 신앙생활에 꽤 많은 영적인 추억들, 신앙의 지분이 이 수양관, 전국에 있는 수양관에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양관 직위님. 아이들 좀 불편함 없도록. 5622번으로 샬롬 글사랑입니다. 칠판에 그림 혹은 글만 그리다가 커피에 그림 그리려니까 아 요거 힘드네. 1급 바리스타 도전 과제 중 하나가 3단 하트인데 첫 성공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시험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폭의 또 예술 작품을 커피와 우유로 이렇게 이게 3단 하트네. 뭔지 아시죠? 맨 위에는 작게 하트, 그 밑에는 조금 크게 하트, 마지막에 가장 밑에는 큰 하트로 하트 꽃을 만드셨어요. 굉장합니다. 아, 아트 신공. 커피 신공이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꼭 다음 주 화요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 902번 님도 와주셨고요. 아, 또 비밀글 남기셨네요. 화이팅입니다.

0: 다 잘 될 거야니 오늘 저 첫 월급날이에요. 아, 첫은 아니구나. 오늘 월급날이에요. 훈디 비록 스쳐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기분이가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진짜 피땀 눈물 흘려 내가 애쓰고 노력한 보람이 또 월급으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월급날이니까 작게 소소하게라도 뭐 날 위한 선물이랄지 우리 뭐 가족을 위한 파티랄지 외식이랄지 뭐 좋죠. 6878번으로 어제 수요예배 찬양에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특송했습니다.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부안 진서면에 있는 운호교회인데요. 농촌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때 어찌나 또 신이 나서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부르던지 우리 아이들 선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요 하시면서 신청곡 예수 사랑하심은 청하셨는데 요 곡 더 바인이 부르는 곡으로 준비하겠고요. 그 전에 박기영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1: 같이 한번 해보자.
2: 이거
1: 귀찮아서 의견 없이
2: 하는 거 연습이에요?
1: 우리끼리
2: 이렇게 해서
1: 하나 둘 셋 넷.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 였고요. 더 바인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은 우리 6878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기영이었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까지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닉네임 화이티님께서 무릎 연골 수술 후 두 달 가까이 병가로 쉬다가 오늘 출근합니다. 초등 돌봄교사거든요. 아이들 만나러 가는 길.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아이들과 웃고 또 떠들다 오려고 합니다. 밀린 급한 일만 처리하고요. 복귀 응원해 주셔요. 아이들과의 일상 잘 지내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두 달 동안 좀 이제 치료에 전념하셨고 이제 모처럼 오랜만에 출근하는 이 또 아침인데 아이들 잘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반가우시겠어요 되게. 모처럼 또 일터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예. 준이 엄마님은 훈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보육교사 1년 반 과정을 무사히 하나님 은혜로 마쳤네요. 이제 자격증만 8월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아, 그럼 모든 과정이 끝났구나. 작년에 공부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훈디가 응원 많이 해주었는데 고마웠어요. 라고 또 아유 애쓰셨습니다. 우리 준이 엄마님. 그럼 8월에 자격증 신청하시고 내년부터 그러면 이제 보육교사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준비가 끝난 만반의 준비는 끝. 이제 실전으로 현장으로 투입될 날을 또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닉네임 케빈님, 아 반가웠어요. 영동 중앙교회에서 함께하는데 이곳에 기도원 집사님 사연 아까 아 그치 그치 우리. 그 수양관 직인님, 집사님, 아 반가우셨구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셔요. 케빈님도 반갑습니다. 5003번으로 샬롬, 우리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조직검사 결과를 받고 오랜만에 꿀잠, 숙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음. 와.

엄두리셨을 텐데 너무 축하합니다. 예,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예, 제가 조금 오탈자도 많고 그래요라고 진짜 그냥 막 쓰셨네. 예. 하지만 제가 또 찰떡같이 읽어드린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500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정임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곡 남기셨는데 요곡 범키가 부르는 곡으로 듣고요. 그 전에 홀리원 피처링 주리 세상 그 자리에서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하고 나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잡고 노력해보지만 기대와 달리 물거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마음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과 실천이 조화된 신앙이 아니라 교리를 아는 정도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예수 믿는 참된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옛사람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새 사람이 되어 신앙을 생활화합시다. 신념이 실천으로 발전할 때 우리는 변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수아 내가 예수 믿고서 들었고요. 앞서 장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해피7801님. 오늘 우리 첫째 딸 연지의 생일입니다. 연지야,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한다. 행복한 하루 보내렴. 연지님 생일 축하하고요. 파크릭스님은 오늘 60번째 저의 생일입니다. 미리 가족과 함께 생일 파티 했고요. 어제는 또 교회 언니들이 인도 음식점 가서 맛있게 또 생파했습니다. 퇴임하고 한 달 지나면서 혼자 집에서 맞는 생일인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 우리 60번째 생일 맞는 파크릭스님 축하드립니다. 자, 허인숙님께서 오늘은 우리 가정교회 왕언니 경란 간사님의 60세 생파가 있습니다. 찐사랑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길, 간사님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용신종려 가교 최고라고 남기셨는데, 예, 우리 경란 간사님 축하드려요.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하루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날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홍순관의 생일 축하 전해드렸습니다. 아, 사연의 어떤 그 도착이 점점 10시가 되어갈수록 뜸해지네. 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금 다른 곳으로 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과 우리 남아공과의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인데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빨래터, 맷돌질하는 여인. 우리나라의 풍경을 담았던 화가 박수근의 작품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가죠. 그는 한국 전쟁 당시에 목숨을 건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또 분신 같은 작품조차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극적으로 아내와 가족들을 만난 순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건 그때 그 아픔, 눈물, 또 다시 만난 기쁨,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닐지요. 6.25전쟁 76주년을 맞는 오늘, 그날의 아픔을 다정한 손길로 쓰다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날의 희생, 아픔, 회복을 위한 기도 쉬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송정미 평화가 있기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레이나차님께서 보통의 일상, 평화로움에 더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아멘. 오프닝 곡 멋져요. 이쁜아님, 소나기 소식이 있어 그런가? 태풍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바람도 시원해서 가을 같은 느낌의 여름날 인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바람이. 황태규 아빠님도 부지런히 오셨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이름이 당신을 향한 노래잖아요. 근데 저를 향한 노래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시는데 많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뜻도 있고요. 또 청취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파크리스님 반갑고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계속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당신을 결박하고 있던 것을

만약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건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아침이 밝으면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네, 떠오르는 해를 보면 무척 기쁠 거예요. 조이 인 더 모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타울 앤 웰스가 불렀고요. 레이나 차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바라기님 2시간 동안 같이 할게요. 온전히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기쁩니다. 그죠? 간병원 영가님께서 추가 근무 신청해서 일터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유 있게 당양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시간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마하나임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하늘의 축복 들을게요.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찬송가가 주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을 나무에는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북그레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만하면 행복님 녹음해서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녹음해서 또 들으시고 하는군요. 감사드려요. 수연님, 전북 완주는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김도현의 담비 듣고 싶어요. 아, 이 담비요. 연주곡인데 국악과 그 리듬이 뭐랄까 물방울이 통통 튀는 듯한 느낌. 아마 들으시는 분마다 좀 상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비의 모습도 상상하는 모습이 다를 것 같고요. 혹시 비 오는 지역은 창밖을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네, 담비입니다.

하늘나라 계신 부모님 통일의 꿈 이루지 못하셨는데 우리 세대마저도 통일이 먼 듯한 오늘 6.25 맞이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일 소망 갖고 오늘도 감사히 살아갑니다. 아멘. 김명수님과 함께 약속의 찬송 박신아 카이어 앨범에서 들었고요. 많은 물소리 워십 앨범에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원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작은 미랄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호와 샬롬 준비했습니다. 이동희가 부르는 곡이죠.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이동희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로로님께서 37년 지기 친구네 놀러 갑니다. 김치, 밑반찬, 불고기 바리바리 써서 같이 식사하고 수다 떨려고요. 차려입지 않아도 쌩얼이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라 더 좋습니다. 쌩얼이어도 부끄럽지 않고 지갑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친구분들 가는 길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친구야.

기프티드 앨범에서 친구야 였습니다. 최지원 관사님, 콩이님이신데요. 오늘 대전에서 CBS 관사합창단 찬양제가 있어 이동 중에 사연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서울 CBS 관사합창단 응원하고요. 우리 관사님들 오고 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인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고요. 또 관사합창 단원들도 부르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심영진의 목소리로 비 준비하시니 준비했어요. 요즘 자주 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 곡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곡 듣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조경철님께서 1부에 우리가 담비라는 연주곡을 들었는데 이 곡도 생각이 나요 하면서 신청하신 곡 담비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오늘 휴가 내서 물리치료 대기 중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 쌍둥이 맘님 여기서 뵈서 또 반갑네요. 최여사님은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프로그램 시간에 앞에서 6.25 얘기한다고 하세요. 지난 3.1절에도 리얼한 얘기에서 박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엄마 파이팅! 어머님 이야기꾼이시구나. 예, 같은 얘기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머니 오늘 그 삶의 경험들 얘기하시고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오, 저도 듣고 싶은데요. 광주 시니어 7575님께서 6.25 76주년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배웠던 비목을 신청해 봅니다. 아, 비목. 마침 CCM 사역하고 있는 김형미 씨가 부른 비목이 있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늘 평화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춘수님이 신청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요.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레미콩이님이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하나 매일 고민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고요. 아이들에게도 든든한 언덕이 되고 싶은 저에게 길을 보여달라 기도합니다. 레미콩이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라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데까지 이루고 싶으신 거죠? 알죠, 그 마음. 그런데 다 잘해야지 하면 내가 너무 빨리 지치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는 완벽보단 그 가르치는 기쁨을 더 누리셨으면 좋겠고, 때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 실수, 같은 실수 안 하면 되지. 내가 다 선생으로서 잘하는 그런 과정이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 모시는 일도 시간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레미콩이님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길게 가거든요. 잘해내셨고요. 또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요. 릴리님, 날 살리시는 주 신청하신 곡 컴패션 밴드 앨범에서 듣고요. 사형제 마음님께서 현호 친구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거기에 다녀왔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멋진 구경도 했죠. 현호도 자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7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특송합니다 하시면서 지선의 감사 신청하셨거든요. 두 곡 듣겠습니다. 감사, 날 살리시는 주.

아멘. 날 살리시는 주 컴패션 밴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8808번 쓰시는 아리 엄마께서 오늘이 아리 아빠와 혼인 신고한 지는 11년, 결혼식 올린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많은 날들 그 누구도 아닌 아리 아빠와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서로 싸우는 날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리 잘 키우자. 결혼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겠어요. 그것도 관심이고 사랑이 있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듯이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아리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고 항상 이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이 곡 축하곡으로 조수아가 부릅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BS에는 아침 직원 예배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해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찬송이긴 하지만 또 오늘 더 좋더라고요. 방송에서 여러분과 꼭 같이 듣고 싶다 생각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가 불렀어요. 어르신 돌보고 계신 차희님이 지금 어르신이 따라 부르고 계신다고. 그 전에 조수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 엄마의 결혼 10주년. 11주년이라고 해야 되나? 10주년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드림트리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새삼 느낍니다. 아멘. 홍삼명주님, 내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전시 홍보를 합니다. 이제 대구로 출발. 이번에도 홍보의 효과가 크길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요. 강변영가님이 큰일 났다고 하셨어요. 마감이 눈앞에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듣기 하느라 일을 못하시나 봐요. 이거 어쩌면 좋죠. 어쩌다가 고기를 굽다가 검지손가락을 대셨대요. 7493번.

님이 아니 이거 되었다고 얼마나 일상이 불편한지 아이들과 율동하며 동요를 부를 때 엄지는 아빠 손가락, 검지는 엄마 손가락 이런 그 동요 있잖아요. 진짜 엄마가 하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 이 검지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는 요 며칠이에요. 손가락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긴 한데 검지 손가락이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보니까 물집이 잡힌 것 같은데, 아휴, 덧나지 않길 바라고요. 그레이스 님도 오셨어요. 무리바다 덕분같이 비목 선곡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인혁 오은이 부르는 오은아는 약한 나그네요.

최인영 오은이 함께한 오은아는 약한 나그네요 였습니다. 줌바하는 최건사입니다. 얼마 전 남편 33년의 직장생활 마치고 줄리엣길 마치고 리스본에서 새 가족이 합류해서 여행 다녀온 사진 간략하게 보냅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3965번님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잘하셨죠?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미있게 예쁘게 진짜 잘 꾸미셨어요. 여행지의 사진과 함께 그 여행지의 간단한 그리고 대표적인 그 상징물들 있잖아요. 건축물들. 그 사진도 올리시고 그림도 올리시고 와 이거 배우고 싶다. 한눈에 들어와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두고두고 가족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여행길이었네요. 9858번님 운동 마치고 잠시라도 예,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디 8529님 고3이 옮긴 감기로 식구들이 병원 신세 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몸살을 얻었는데 여름 감기 지독해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예. 여름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여쁜 자연님도 함께 하셨네요. 오늘 끝곡은 갓등 중창단의 정의와 평화 흐르는 곳에 이 곡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0: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겸 작곡자는 모리스 여사입니다. 감리교 신자였던 모리스 여사는 1890년부터 무려 1000

5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으며 자신의 찬송시에 스스로 곡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캠프 집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자주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3년부터 모리스 여사는 점점 시력을 잃어갔는데 그럼에도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리스의 열심은 그녀의 아들이 대형 칠판을 마련해 오선을 그려줘야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14년 모리스 여사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리스 여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녀의 딸이나 친구에게 곡을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시와 곡을 창작했습니다. 즉 모리스 여사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었습니다. 모리스 여사는 후렴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녀가 만든 수많은 찬송 중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56편 3절 말씀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감상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0: 신한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새벽은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지만 이 땅의 운명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일상은 저절로 찾아온 평온이 아니라 누군가가 두려움을 견디고 누군가가 목숨을 내어주고 누군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6.25를 기억한다는 것은 전쟁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평화를 다시 붙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나라를 지킨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이정님 세상은 평화와 나지만 오늘 네, 6.25 마치 첫 곡으로 들었는데 이 노래 제목조차 이제는 정말 이 노래에 대해서 부끄러운 건 세상은 세상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민주주의고 공산당주의고 상관없이 거기서 권력을 갖고 거기서 그 권력 때문에 부를 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해서 자기 권력을 잡고 권력을 이어가고 자기 품만 챙기는 게 아닌가. 그게 너무 진짜 보입니다. 이제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사람들의 인간의 민낯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기도하는 척 하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 막 남들을 뭐 홀대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진짜 예수를 믿는지 예, 이제는 절대 그런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응원하고 저분은 교회 다닌데 교회 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게 분별력을 갖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허다해요. 오늘도 뭐 우리가 이단 사이비 신천지 교주가 네 5천 명이나 특별 당에다가 예 5만 명이 5만 명 그냥 강제 가입하고 그리고 권력을 쥐려 했던 거죠. 예,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장 한국교를 무너뜨린 신천지가 네 그렇게 청년들이 반이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반이 되는데 반이 넘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또 그러니 우리 유교를 맞이하고 이때 정말 겸손하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별력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우리 편 교회 안 다니면 남의 편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살피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 이가 예수님 하늘 소망 때문인지도 분별하며 살아가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또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연님이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맞아요. 우리나라 참 가장 위험한 나라이기도 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 정말 우리가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또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도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축구가 졌군요. 아이고 그래 축구는 축구예요. 또 우린 또 열심히 살아냅시다. 이겼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이고 그러네요. 네, 나무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장윤영 야베스의 기도 이번 한 주간이 특별 후원 방송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일주일 방송. 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죠?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이니 CBS 이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불편한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있다면.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며 3만 원을 더 증액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기뻤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요. 자, 지금도 직원들은 이번 한 주간 12시부터 대기하고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3일 동안 아직도 마음이 잘 결정되지 않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단돈 하루에 1,300원

아니 하루에 1300, 하루에 300원이죠. 하루에 300원입니다. 딱 만 원이라도. 네, 02-2650-7004로 전화하시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또 믿음의 교제도 직원들이 할 겁니다.

네, 야베스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우리예요. 예,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위 47번째 생일입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다니엠 축하해 주세요. 완전 축하합니다. 완전 축하.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저희 딸이 생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 이번 토요일에 시간이 없으니 토요일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 아빠가 늘 바빠가지고 예 제가 그래서 토요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인님 축하드리고 전장 건강하게 온 가족 건강하게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진짜 평생 나누는 걸 보여주고 나누라고 하고 나누라고 해도 또 달라요. 죄가 아니니까도 다르고 보고 자라도 또 다르고 저는 너무 철저하게 느껴서 이 나누는 축복이 진짜 물질의 축복이 되는 거 알지만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는 예. 그냥 조금 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래요. 예. 눈에 성경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허유미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오해 소나기 예보 있다고 감사합니다. 흘러 흘러라는 곡이 있나요? 네.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흘? 흘? 시옷 으 리을이잖아요. 흘러 흘러 어 있네. 아 윌러브 곡이 있군요. 한번 제가 또 모니터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3.1절님이 오늘 3.1절님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받고 계세요. 뭐 정말 움직이지도 못했던 분이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예, 투병 시간들 근데 참 기쁘게 해야 되나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나 3.1절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1만 원 하셨는데 너무 귀해요. 예, 여러분 이현우님이 단장님의 간곡한 외침에 조금 동참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쑥스럽게 웃으셨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얼마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얼마여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면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함께 딱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통화 만 원 그냥 아 이번에는 내가 그냥 전화 통화로 예 이렇게 후원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통화로 그냥 060-808-00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정기 후원하실 분은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02-2650-7004, 2650-7004로 전화하시면 저희 선교사업부 직원들이 받아서 또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또 동역자, 아, 이게 동역이구나라는 느낌을 전화 통화하시면서 확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자, 마커스의 매일 주와 함께 그리고 웨이홈입니다. 달리기.

네, 달리기, 달리기, 끝이 없는. 아, 이 땅에서 우리의 달리기는 끝이 없어요. 네, 끝까지. 그 포기하는 사람에겐 그 끝에서 만날 하나님의 영광 맞이할 수도 없고요. 그 맞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경주를 하지 않은 자에겐 끝이 달라진다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막 저렇게 막 진짜 막 이상한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른 거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도 결국 끝이 다른 결과를 만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적지 않다는 게 제 41년 사역의 네, 관점입니다. 분별력이고. 직책주 상관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총회장 상관없어요. 끝이 달라지는 건 왜요? 왜 우리가 이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든 이유와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끝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행함? 행함으로 구원을 받진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그래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은 그냥 뭐 갑자기 성경에 툭 떨어져서 아 이건 아니야. 성경 말씀 외전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말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구원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다 100%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냅시다. 점심시간에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동시민님이요 작년 이맘때쯤 이 방송 들으며 후원 시작해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CBS 참 귀한 방송입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1018번님도 하이 관장 어째요? 경규 너무 분통. 아유, 참하죠. 제 기도에 부족일 거. 아니요, 무슨 축구가 1018번님의 기도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나요? 남아공에도 크리스천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럼 그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한국의 기도는 그거는 기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네, 노력과 뭐 여러 가지의 영역이고. 뭐 믿는 형제들이 축구선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하는 거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영광, 그래서 당장의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다만 내가 이 모든 목적과 시작과 과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썼다면 지든 이기든 언젠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아유, 1018님 너무 경규 분통 제발 새벽 기도를 못해서 졌다. 아 이런 신앙 관점은 진짜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예.

일은 없습니다. 예. 신앙 관점을 올바로 가지셔야 1018번님 신앙도 성장하고 합니다. 축구는 축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1018번님은 축구는 축구다. 오늘 여러분 1018번님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축구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신청곡 중에 제 1집 중에 있는 곡을 야 이 곡 처음 틀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 배상진님이 이 노래 그 음반이 이 음반이 나올 때 많이 좋아하셨었는데 예, 참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사랑 그리고 동방현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네, 주의 은혜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특별히 사평로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조이포유 후원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 후원 방송이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일이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고 CBS를 믿으신다면 이 일은 같이 가야 될 일이지. 네, 여러분 CBS를 후원하는 일은 이런 내 신앙을 응원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살리고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뭐 그리고 이게 잘못이고 잘한 거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잘한 거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고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열린 분들은 여러분 한 통화 060-808에 0000으로 전화 주시면 매달 후원은 아닙니다. 이거 전화 한 통화에 만 원을 후원할 수 있고요. 저는 매달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후원하는 일로 같이 동역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 직원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50-7004 지금 전화하셔도 됩니다. 02-2650-7004 전화하셔서 진짜 최인혁 목사님이 아니 최인혁 단장님이 그냥 꼭밥 먹는 거 아끼고 한 달에 한번꾹 참고 커피 일주일에 한잔 줄여서 이길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네 전화했다고 하시면 여러분 기쁘게 또 함께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할 겁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늘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우리 식구들 많잖아요. 그중에 에베네셀님과 솔로몬님이 늘 마음이 참 이렇게 가요. 늘 아픈 마음을 기적의 치유를 갈망한다고 솔로몬님 오셨고 에베네셀님도 찬양 중에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저와 함께 듣는 사평로

가족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아,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네, 꼭꼭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딸기님은요, 6.25 민주주의 기독교 조상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땅과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게

용사 그 병사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삶이 무너지기도 했고 큰 아픔인데도 우리가 여기 온 것처럼 또 어느 나라 정말 악한 자들에 의해 전쟁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도 또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도 몇백 명이 묻혀있는 그 공동묘지 갔더니 선교사님이 여기가 바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필리핀의 형제들 청년들의 무덤이라고 700인가 900명이 죽었습니다. 또 버지니아에 갔더니 전쟁기념관인데 6.25 전쟁기념 그 거기에 이름이 몇천 개였어요.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했던 미국의 청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아픔들 우리나라의 아픔들 이 아픔을 다시 이기게 된 수많은 이유는 참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자기를 드렸던 사람들에 의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네요. 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기적이 일어나네 보내드리고 2부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6.25가 지난 지 발발한 지 이제 71년이 됐습니다. 이 아픔에 예외인 한국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직계 가족이 총칼에 죽기도 하고 동네 청년이 갑자기 공산당원이 돼서 동네에서 천대받거나 하대받던 사람들이 공산당이 돼서 때로는 그 분풀이를 하려고 또 동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완장을 차고 교회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게 형제일 때가 있었고 또 찾다 찾다 보면 먼 친척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악하고 이 이전에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 서로를 저주하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나쁜 뉴스나 거짓 소식들에 의해서 편견을 갖고 서로를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난치고 그걸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얻고 돈을 얻고 권력을 얻는 자들을 주님 그들에게 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악한 것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이 땅에 없도록 이 아픔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전능하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2, 3, 4.

0: 네, 흘러흘러 저는 처음 듣는데 어이 완전히 뭐 또 윌러브가 젊은 감각으로 예, 만들었네. 야, 오늘 이 스튜디오가 풍성합니다. 건반도 있고 또 두 분이나 오늘 같이 함께 와주셔서 네, 우리 이렇게 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허태회 목사님, 네. 이은영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자매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집사님이세요?
0: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은영 집사님은 지난번에 허태회 목사님 그 교회 가서 건반 치고 하는 거. 소녀 같으세요, 약간 표정도 그렇고, 그죠? 어,
1: 감사합니다.
0: 아, 목소리 진짜 소녀 같으신다. 아니, 호태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번에 그 모임이 뭐였죠? 정확한
3: 예, 컬처 미션 월십이라고요.
0: 아, 컬처 예,
3: 미션, 오,
0: 미션 월십.
3: 월십.
0: 예. 네, 네.
3: 그래서 문화 선교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0: 아, 예, 네. 예. 그때 저도 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3: 저희가 은혜 받았어요, 예. 사실.
0: 아, 그러세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길에 가다 만난 건 아니었을 것 같고.
3: 예, 사역자의 초청 사역자가 네. 이제 저희 모임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만나기는
0: 아, 다른
3: 됐는데.
0: 분이요?
3: 예.
0: 어, 네네.
3: 그렇게는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조이선 교회 간사로 12년 섬겼었거든요.
0: 어, 그러세요. 예. 네.
3: 거의 조이선 교회 또 출신이세요.
0: 아. 예.
3: 그렇게
1: 맞아요.
3: 됐죠.
1: 선후배님.
0: 네네네. 네.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이선 교회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네. 자, 오늘은 찬양 워십 리더, 워십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된 문화 선교사이시기도 하고
3: 네.
0: 그다음에 찬양 인도자로 40년 동안 찬양 와. 사역을 해 오셨고 허태 목사님과 또 이은영 집사님, 네, 자매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거나 또 이렇게 뭐 아무튼 질문하고 싶은 거나 뭐 듣다가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응원의 글 올려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그다음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2부에도 여러분 뭐 3일 동안 우리가 후원 얘기를 나눴지만 이번 내일까지 계속 예,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 왔다 갔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커피 한 잔 줄이겠다는 욕 그게 절제 믿음의 기회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02-2650-7004로 전화하시면 네. 선교사업부에서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예, 여러분 전화 주셔서 한 달에 내가 커피 한 잔 줄이기 일주일에 한 잔 줄이기로 했습니다. CBS의 국밥 마주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면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2650-7004로 함께합니다. 오늘 우선은 허태 목사님의 보혈의 강한 힘으로라는 찬양을 준비해서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들이 허태희 목사님 영광 영원 아빠님이요. 허태희 목사님 나오신 데서 여기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아이고,
0: 김장민
1: 감사합니다.
0: 집사입니다. 찬양 잘하시네요 하시면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죠?
1: 예, 아이 너무 영광입니다.
0: 하늘 성인님은 오늘 못 나오셔서 네, 다음에 나오시기로 한 것까지도 이렇게 쭉 써주셨어요. 아주 광팬이세요. 네. 헬스 여신님이 어제 후원 신청하면서 직원분이 기도 제목 물으시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갑시다. 구기만 군 만 씨 그 직장에 어려움 없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보시고 구기만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프리지아님 사연 하나 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무척 바빴어요. 의무가 살이 곱게

0: 채치고 오이도 채치고 참깨는 곱게 갈고 어제 불려놓은 녹두로 죽을 끓여서 혼자 사신 어른들께 콩국물과 우뭇가사리. 야, 녹두죽을 배달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야, 정말 정말 귀하세요. 정말 기분은 너무 좋대. 몸은 힘들어도. 아, 참 애쓰시고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식구들 중엔 봉사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분들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후원의 방송 예,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허태 목사님과 이은영 집사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살아오셨던 사역의 길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허 목사님 언제 어떤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이 사역을요.
1: 40년 됐으니까 네. 제가 20살 때부터 찬송 인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0: 그 교회에서요?
1: 예.
0: 네네.
1: 근데 이제, 물론 청년 때부터 했죠.
0: 네.
1: 그런데 40주년을 하면서 제가 40주년을 할 만한 그런, 그런 사람이 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네. 정말 1년이라도 찬양을 안 한 적이 있나 생각을 했더니,
0: 네.
1: 20살 때부터 60살까지 정말 기타를 들고서 계속 찬양인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경배와 찬양, 그 도란노 경배 찬양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네. 가서도 찬양하고 네네. 뭐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조이선 교회에서 제가 또 찬양 인도자로
0: 네, 있었고 오랫동안 예. 계셨던 거고 작년에 네. 그래서 40주년 공연을 하셨죠.
1: 네.
0: CTS
1: 네.
0: 그 공연장에서
1: 예.
0: 네, 잘 마치셨고요.
1: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네. 그 현상들이 많았었습니다.
0: 네. 네.
1: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으니까 네.
0: 지금은 교회 목사 네.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죠?
1: 그렇죠.
0: 어디 예. 교회죠?
1: 교회를 이제 문화선교 교회라고 네. 종로 5가에서 개척을 해서
0: 네.
1: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네. 개척은 어렵죠. 네. 어려운데 네. 제가 이름을 문화선교 교회로 만들어 놓고서 하는 순간부터 계속 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0: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예. 오신 이은영
1: 집사님. 네네네.
0: 예.
1: 그래가지고 지금 카톡방에 딱 50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
0: 와.
1: 근데 그분들이
0: 그 교회를 하면서 만나신 분들 예, 예. 거의.
1: 저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역을 문화선교 사역을 하는 그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말씀과 어떤 찬양과 이런 부분으로 은혜 받고 있고요. 거기서 뭐 막 수다 떨고 이러는 방은 아니에요.
0: 네네.
1: 네.
0: 그 컬처 미션 워십. 예. 교회 이름이 한국말로 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1: 네네.
0: 그대로
1: 예.
0: 문화
1: 선교
0: 교회, 교회.
1: 네.
0: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종로 5가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허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꼭 방문도 하시고 거기서 바로 그 매달 두 달에 한 번인가요? 매달
1: 네 매달 한 번씩 이제 마지막
0: 콘서트
1: 주 화요일날 네, 하고는 있는데
0: 콘서트를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같이 찬양도 할 겸 또 뭐 건반의 귀재세요 이은영 집사님.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건반을 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신 호태 목사님의 사역 또 이은영 집사님의 사역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면 어떨까요?
1: 네, 네, 좋습니다.
0: 하나님은 널 지키신 자, 우리가 같이 해놓을 거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죠? 네, 같이 찬양합시다.
2: 하나님의 네. 사랑을 사모하는
1: 네.
2: 그 말.
1: 네.
2: 네. 키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네.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1: 그 찬양. 사랑을 말고.
2: 아,
1: 이거.
0: 아, 지금 예, 이렇게 생방송입니다, 진짜.
2: 네. 아, 네.
0: 네.
2: 자, 봤습니다.
0: 네.

0: 아멘.
1: 와, 오늘 초대 손님 허태 목사님과 이은영 집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집사님은 찬양 사역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2: 저는 사실 영어 강사예요. 예, 그래서
1: 영어 선생님이세요?
2: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유치부 영어 네네. 강사로 지금 21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1: 아, 그러세요? 그럼 어디 유치원이요? 아니면
2: 제가 파견 강사라서 네.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 토탈에서 6군데 지금 와. 파견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1: 진짜 바쁘시군. 6군데면
2: 네, 그래서 요일마다 조금 스케줄이 달라요.
1: 네네네. 네,
2: 그런데 제가 참 음악을 좋아해서 네. 하나님께서 간간히 음악으로 저를 써주시다가 올해부터 네. 이상하게 여러 사역자님들을 만나게
1: 되고
2: 네. 또 노래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키시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1: 아, 건반도 너무 잘 치시고.
2: 감사합니다.
1: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절대 예. 절대 그냥 어디다 묻게 하시지 않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허태 목사님 도단에서 뵙고 오랜만이세요. 손대우 집사 남편입니다.
3: 어이고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1: 아, 잘하시고 우연히 어이구. 듣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참.
3: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양주에 있는 도단에
1: 그렇죠, 도단이 네, 있었어요.
3: 거기서 뮤직 디렉터로 네. 했어요.
1: 아, 예. 그러셨군요.
3: 그래서 사역자 초청하는 거 이제 네. 이런 거 하고 또 제가 방송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카메라도 돌리고 조명도 하고 네. 이제 이랬었습니다.
1: 아, 참 네. 별걸 다 하셨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대리 운전도 하면서 아이고, 어려운 네. 네, 시간을 네. 그러면서 꿋꿋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네. 참 멋지세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런 대리 운전하면서 찬양사를 계속 이어가고 네. 때로는 원망스럽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왜 나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3: 네, 원래는 그럴 만한 상황인데 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1: 이분은 네. 예.
3: 이미 하나님은 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지 네, 네. 우리의 원망을 뭐 하나님 날 지어놓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를 들으실 분이 아니세요.
1: 아멘. 네. 네. 맞아요. 그분이 우리 힘들게 네. 하려고 힘들겠어요?
3: 그럼요.
1: 실수하신 분도 아니고 힘이 그럼요. 없는 분도 아니고 발이 짧은 것도 네.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거긴 네.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거예요 정말 예. 그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그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신청곡 중에 내 하나님은 악보 있으세요? 이은영 지사님, 신청곡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 한번 같이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신청곡을 라이브로 좀 해드리는 날. 아, 참 좋다. 우리 어릴 때도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네, 하나님은 이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서 같이 합시다.

0: 이거 한 30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1: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네. 능 있고 힘 있어. 네. 30년 만이세요?
0: 네.
1: 저는 여기서 매 자주 틀지만 아유. 불러본 건 진짜 네. 아유, 네. 제가 10살 때 15년 전 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곡도 참 많이 쓰시고 여기 들어와 있는 곡들 많은데 그중에 목사님 주담기 원하에라는 곡이 있네요.
0: 네. 네,
1: 허 목사님 목소리로.
0: 예, 이게 굉장히 네. 간증이 있는 사실은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어떤?
0: 제가 페트럴 워십이라는 국내 페트럴 워십이라는 네. 그 단체를 이제 조희선 교회에서 관두고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예배 인도자로 있었는데
1: 네.
0: 어떻게 면목교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면목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티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티코가 딱 떨어진 거예요.
1: 떨어지다니요.
0: 기름이.
1: 아 기름이. 저는 면목교에서 떨어진 줄 깜짝이야. 아 기름이 떨어졌군요. 예. 예.
0: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피아노 학원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가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짐자전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빌렸다.
1: 예. 가다가 떨어진 예.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예. 출발하려고 네네. 생각해 보니까
0: 없어서
1: 기름이 예. 없는.
0: 아, 그래서 네. 그 짐자전거를 타고서 네네. 갔어요. 갔는데
1: 그 누구 건데요, 짐자전거?
0: 그 앞에 가게에 계신 분이세요.
1: 예. 말씀드리고
0: 예. 예. 빌려주셨어요.
1: 자, 예. 그 뒤에 이렇게 예. 큰쇠 매달려 있는 거 있죠.
0: 예.
1: 네,
0: 무거운
1: 맞아요.
0: 거.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서 면목교를 넘어가는데
1: 네.
0: 제가 중간에 딱 멈췄어요.
1: 그건 기름이 떨어질 리는 없는데.
0: 예.
1: 자전거가
0: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1: 예.
0: 하나님 제가 찬양 사역하는데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진짜.
1: 아.
0: 저 멋지게 살고 싶은데.
1: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걸 갖다 원망 아닌 원망.
0: 네.
1: 그저 큰 정말 진짜 원망하는 네네. 게 아니라.
0: 아 주님 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딱 세우고서 면목교에서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진짜 잘 살고 싶습니다. 잘 네. 찬양 사역 잘하면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1: 네, 네, 네.
0: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들려주신 마음이
1: 네.
0: 너 그렇게 살고 싶냐? 네. 그랬더니 그럼 나를 좀 닮아봐라. 그래서 거기서 정말 다리 위에서 나온 찬양이 주담기 원하네요.
1: 이 노래를 들으면 예. 주를 닮아갈 예. 수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네요.
0: 네.
1: 더 닮을 수 있겠다. 야, 그 고백이 들리네요. 네. 진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허태회 목사님의 주 닮기 원하네.

0: 초대 손님 허태의 목사님 이은영 집사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 중에도 힘들 때에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네. 40년을 노래하며 달려오신 분이요. 네. 네. 너무 귀합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네. 그 후원 특별 후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11년째 돼가네요. 네. 조이포유가 정말 변화도 있고 광고도 하나도 없어서 재정적으로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CBS 전체를 보더라도 네. 보내주신 또 요즘은 광고 수익으로는 어림도 없을 만큼 광고 수익이 다 이제 개인 SNS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다 가서 광고 수익은 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너무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CBS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런 방송은 아 어떤 선교사보다도 선교사답고 어떤 교회보다 교회답고 유일하게 이단 사이비가 오늘 뭐 구속돼서 전 참 그 신천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속속들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운 곳이 유일하게 CBS입니다. 네, 정말 100억의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에 7천 통씩 전화와서 후원 전화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일을 걸어가는 CBS 여러분 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한 번도 CBS를 하루에 300원이라는 후원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루에 600원이란 후원을 한번 해보시면 그다음에 정말 더 가까이 느껴지고 네, 이 후원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고요.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듣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꿈꾸는 행복님이 찬양도 좋고 반주가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아 거봐요 다 받은 달란트 꼭 쓰셔야 됩니다 진짜
1: 감사합니다.
0: 네, 꼭 쓰시고 이은영 집사님 언제부터 피아노를 치셨어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긴 쳤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기억나세요? 처음 작곡한 노래?
1: 네, 동요를 했는데
0: 해보세요.
1: 꽃에 관련된
0: 한번
1: 노래였거든.
0: 한번 해보세요. 잠깐요. 너무 좋다.
1: 뭐 꽃이 네. 밝게 밝게 피었답니다. 뭐 이런
0: 아니, 초등학생이
1: 네, 지은 게 처음이었어요.
0: 그러니까 타고난 달란트를 묻혀놓고 계셨군요.
1: 예, 지금 또 예,
0: 저는 처음 작곡한 노래가 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기타 치면서 기타로 또 했으니까 가요 부르고 막 그게 그때 무지개란 곡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 멀리 사라져간 뭐 이런. 네, 약간은 그 어두운 거네. 하늘 멀리 사라져간 무지개니까. 네, 참 방황할 때였습니다. 네. 순례자님이 집에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3.1절님 29살 때 불렀던 찬양 아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내차도 기어님 내차도 기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간 느낌이 리차드 기어인데 아. 너무 재밌죠. 아이디가 예. 네. 네, 듣기는 매일 들으면서 출첵을 잘 못하는 사람 전해요. 대전에서 아 그래도 가끔 오시는 거 너무 잘 알죠. 오뚜기님이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가슴을 훅 내리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해지로님 배추 한 통 사고 장보고 들어오니 어깨가 아프네요. 비 내리니 전부 쳐야겠어. 배추전. 네, 간단하게 배추전으로 그냥 끝내시죠. 비타민 이수님 오늘 목요일 에버그린 실버대학 섬긴 후 미용실에 와서 머리 예쁘게 하세요. 네. 장인 수영대회 나간대요. 내일 모레. 하영 천사님. 아, 화이팅. 완전 응원합니다. 완전 응원합니다. 네. 자, 오늘 40년 동안, 네. 41년째 이제 들어가시는 네, 허태 목사님 찬양 인도자로 또 제가 많은 물소리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린 찬양집 중에 하나인데 이걸 또 만드신 장본인이세요. 야, 진짜 숨겨진 역사가 많네요. 조희선교에서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허태 목사님 곡 중에 이 땅의 부흥을 일으키소서라는 곡이 또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 이야, 좋습니다. 네,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소서. 예, 아멘입니다. 아멘. 웅빈님이 은혜로 가슴이 이렇게 귀하신 섬김이 있기에 곡조 있는 기도가 더욱 은혜 넘치네요 하시면서 네, 오늘 허태해 목사님의 간증 또 이렇게 어릴 때 받았던 달란트를 결국은 쓰임을 받고 있는 이은영 집사님도 나오셔서 두 분의 얘기로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카페 모카님이요. 병가로 쉬면서 둘째 딸과 제주도 출발합니다. 아, 좀 쉬고 오십시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길,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회복되길, 새로운 것을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길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만남 있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미호세님 오셨어요. 참 오랜만에 세상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응원한 마음에 생긴 답답함과 속상함을 귀하신 말씀과 찬송으로 이겨내 봅니다. 축구 보셨군요. 아유, 축구는 그냥 축구예요, 또. 그죠? 예. 이 범사의 감사님이 남아공 어제 훈련할 때 보니 기도하고 훈련 시작하더라고요. 어찌나 부러운지. 여튼 우리 선수들 아쉽지만 수고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고 기도 안 해서 지고 이런 거 없고요. 축구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그 기도에 너는 이기고 넌 져라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로 너무 뭐 속상해 하시지 말고요. 그럴수록 또 네, 우리는 오늘 하루 축구는 졌지만 하루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소망님, 우리 날마다 정결해야 된다고 하셨고 많은 오늘 후원하신 분들도 계속 전화 물어보시고 후원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적으세요. 02-2650-7004입니다. 2650-7004.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태영 목사님 이번 달에도 그러면은
1: 네.
0: 컬처 미션 워십의 행사가 있죠?
1: 예.
0: 네. 며칠 날인가요?
1: 30일 날인데요.
0: 30일 날.
1: 네, 화요일이고요. 7시에
0: 저녁 7시.
1: 네, 종로 5가에서.
0: 종로 5가. 예. 거길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1: 예. 제 전화번호는 네. 8716-7657번입니다.
0: 010이요.
1: 네.
0: 다시 한 번요. 010
1: 8716
0: 8716
1: 7657.
0: 7657.
1: 네.
0: 네, 네. 여기 문자 메시지로 하나도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종로 5가에
1: 뭐 기독교 회관 바로
0: 맞은편입니다.

0: 그 종로에 먹을 거 많습니다. 거긴 싸고 맛있는 게 많아요.
1: 맞아요.
0: 종로 2가 3가 쫙 그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탑골공원 그 근처에 그냥 막 아직도 3천 원짜리 국밥이 맞아요. 있는 곳입니다.
1: 너무 맛있어요.
0: 네, 진짜 맛있고 네. 가서 한 그릇 하시고 가시면 네 너무 좋겠습니다. 소울싱어 장근희 자매 진짜 실력파죠. 네, 진짜 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가셔서. 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럴 때 선교 헌금 다 가지고 가셔서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길에 조그마한 위로도 또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고 오셔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누는요 흩어구제 이거는 막 흩어서 야 저 살림에 어떻게 저렇게 나눠? 근데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잘하고 성실한 곳에 보낸다면 여러분 그냥 축복받습니다. 제가 적어도 흩어구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진짜 너무한다고 하는데요. 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해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너무 많이 하는 건데요. 하나도 너무가 아니라 계속 부으시니까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6월 30날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종로 5가 네, 기독교회관 맞은편 지하에 네, 문화선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악 디렉터로 함께 네. 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밴드가 그때 드럼 치는 목사님도 계셨고
2: 네.
0: 베이스도
2: 네, 베이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0: 와. 네. 크지 않은 공간에요. 네. 여러분 넉넉한 예, 음악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전 이 있다면 짧게 한번 소개를 해 주죠.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시면. 네,
2: 비전이 있다면 네. 성경 말씀을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흔히 롬팔이팔이라고 하는데 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0: 아멘.
2: 네, 네. 이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문화선교회에 다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0: 서로.
2: 예, 합력해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0: 그러니까 건강한 예. 나무가 하나 네네네. 딱 만들어지네요.
2: 그러는 거죠.
0: 그리고 열매가 예.
2: 거기에 또 지난달에 우리 최윤영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합력을 하셨잖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합력한 거죠.
2: 네.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0: 감사합니다.
2: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0: 네.
2: 사실 이제 월세를 이렇게 좀 감당하시는 분이 있으셨었어요.
0: 네.
2: 근데 못한대요 갑자기.
0: 네.
2: 뭐 그럴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고서 제가
0: 기대가 됐군요.
2: 네. 집회 간 그 교단 저희 교단 집회 가서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예 찬양할 수 없는 지금 찬양하러 섰지만 찬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0: 지금 그렇죠. 왜냐면 장소가 없어지니
2: 예, 월세가 130만 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0: 예,
2: 드려서
0: 예, 예,
2: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찬양 끝났더니 목사님들이 막 오시더니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라더니 또 계좌를 달래요. 그러더니 계좌가
0: 하나님이 하신
2: 네,
0: 거죠.
2: 끝나고서 네. 한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65만 원 모였어요.
0: 네네네.
2: 65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네.
0: 그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
2: 네. 네. 또 황금돼서 그러더니
0: 네. 네. 할렐루야.
2: 그래서 한 200만 원 넘게 나와서
0: 이번에
2: 세례를
0: 하시겠습니다. 네.
2: 네.
0: 자 우리 끝곡
2: 네.
0: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목사님의 새벽을 맞았잖아요.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오늘도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어렵지만 이 새벽을 찾아 떠난 여러분에게 아침은 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올라온다. 파리떼가 나타나고 악질가축 전염병 독종 종기난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왜 늘 제자리 같을까? 요즘 문득 이런 생각에 마음이 쓸쓸해진 적 없으신가요? 세상에는 그냥 걷는 사람이 있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걷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걷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쁘게 발을 움직이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걷다 보니 자꾸만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죠. 하지만 가는 사람은 좀 달라요. 마음속에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거든요. 걷다가 지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를지언정 길을 잃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주니까요.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레리 셰클리 편곡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안산 시립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영국 작곡가 헨리 퍼셀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윈체스터 성당 찬양대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그 사랑 얼마나 실버라이트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레리 셰클리 편곡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안산시립합창단의 연주에 이어 헨리 퍼셀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윈체스터 성당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보혜사님, 푸른동사님, 스마일님, 블루딱따구리님, 이병희님, 희민희숙맘님, 이은주님, 영주땡님, 당구님, 아루아님, 기쁜우리사랑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해요. 폴라리스님은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경수님은 오늘 저녁 비가 온다는데 그래서 우중충하네요. 블루딱따구리님도 우중충한 날씨 곧 비가 올 듯해요. 찬양으로 활기차게 따라 부르며 생강차 한 잔 마십니다. 제키리님이 강릉도 비 내렸어요. 오늘 휴무라 집에서 쉼하며 방송 듣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날씨도 꾸물꾸물한 것이 금방 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여쁜 자연님이 강아지 봄이와 산책하며 고기 구입해서 들어와 찬양 듣고자 들어왔어요. 태연님은 집에 행사가 많아 선물 사러 백화점 왔습니다. 내일이 올케 생일이거든요. 어제는 조카 생일들 축하해달라고 해주셨는데 또 내일은 올케분 생일이군요. 아 정말 마라나타님이 복 많이 받으실 거라고 조카들 생일 신우의 올케 생일 많이 챙겨준다고 보내주셨네요. 김명수님이 목요 찬양 예배드리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와서 소파에 누워 함께합니다. 김정임님은 리모델링한 집 사진 보고 싶다고 해서 사진 보내요. 거실과 또 정임님 방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뭐 새 집같이 잘 해놨는데요. 엄청 깔끔합니다. 뭔가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산뜻하니 좋으실 것 같아요. 6월 상반기에 제 환갑 생일이 있었는데요. 네 식구 다 모여서 의미 있게 보냈어요. 아들도 이직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다고. 정말 집도 리모델링하고 아들도 취업하고 이직하고 생일도 기쁘게 또 맞이하셨겠네요. 오늘 6월 25일이죠. 마라나타님이 오늘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축구는 남아공에게 완패했지만 전쟁 참전국 16개국 중 하나인 남아공이 한국전쟁에 참여해준 나라였어요. 76년 전에 남아공이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아,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 패배한 분노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기분이 오늘 좀 뭔가 풀이 죽은 상태로 아, 그렇게 방송을 준비했었거든요. 여주왕자님도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비극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월드컵 시즌 맞아서 오늘 경기를 치른 나라들의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의 찬양, 유럽의 스코틀랜드, 남미의 브라질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 찬양인데요. 아이티는 19세기 초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으로 독립한 나라고요. 아프리카 전통과 프랑스 식민지 문화, 원주민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종교는 가톨릭, 개신교, 아프리카 계열의 부두 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이티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셔서 힘을 보태고 계신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티 출신의 음악가 로드베리 자크의 찬양 함께 하시죠. 아이티 크레오러로 부르는 무엔디 제지, 예수의 이름 선포하리,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웨일즈, 잉글랜드, 아일랜드와 함께 영국 연방을 이루는 국가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찬양은 이 시간에 자주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제네바 시편의 전통을 이은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중에 시편 23편, The Lord My Shepherd, I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스코틀랜드 페스티벌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면 떠오르는 남미의 브라질 찬양도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리고 믿음의 응답을 노래하는 브라질 CCM, 데우스 페데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브라질의 대표적인 찬양사역자 알다 셀리아의 곡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으로 번역돼 불리는 곡입니다. 아드리아나 마르케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예수의 이름 선포하리 무엔디제지 로드베리 자크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시편 23편 The Lord My Shepherd I'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스코틀랜드 페스티벌 싱어즈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전능하신 하나님 데우스 페데로소 알다스 엘리아였습니다. 알다스 엘리아의 곡이었고요. 아드리아나 마르케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죄를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 장윤영의 시편 51편 그리고 소리엘의 좋았더라 두 곡 들으셨습니다. 수족침님, 코람대우님, 삼일절님, 안젤라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스농부님이 비 맞으며 애호박심을 반 만드느라 이제 왔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비 맞으면서 또 일하셨어요. 아이쿠.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금방 소나기 올 것 같아요. 친구와 창고형 마트 다녀옵니다. 최여사님이요. 동네 산책 친구랑 하는데 빗방울이 저한테 툭 떨어졌어요. 친구가 피 내리지 않는데? 하기에 제가 나는 키가 커서 먼저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너한테도 떨어질 거야 하고 헤어져서 들어왔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조금 미안하네 하셨는데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허허허 이러고 웃고 말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키 작은 거에 어떤 좀 뭐 콤플렉스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이라면 뭔가 이렇게 꽁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음에 좀 찝찝함이 있으시다면 전 먼저 아까 좀 그런 거 혹시나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자수하듯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계속 좀 찝찝하고 친구의 눈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찬양 들려드려요. 이정님의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김선주님 신청곡이에요.

오늘 끝곡은 푸른동사님이 보내주신 부흥 2000 앤더스 위크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방송 내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 마음의 목적지가 아니라 남들이 다 가니까 그 방향으로 떠밀려가듯 걸을 때가 있죠. 헛된 목적을 쫓아가다가 문득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요. 내 발걸음이 제자리를 맴돈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내 삶의 진짜 목적지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하고 마음을 건네보는 거죠. 내 삶의 방향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0: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텐데요. 같은 성경 구절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알쏭달쏭한 성경 구절을 주제로 가져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1: 시선이 저한테 네. 꽂히셨네요. 네.
2: 치우쳤네요, 저쪽으로.
1: 너무 민감한 질문 아닌가. 저를 이쪽, 저쪽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 넘어갑니다, 저.
3: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오늘 주제로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2: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약간 이렇게 그 부분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오용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손꼽힌다고 하잖아요.
4: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정치의 좌우가 언제부터 나뉘었을 것 같아요?
2: 언제요?
1: 좌우?
4: 아브라함 때부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0: 아, 그러니까
4: 그때부터 네. 정치 얘기가 좌우로 그냥 나뉘었어.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나요? 네, 우리들이 모두 다
5: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잘못
4: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6: 네. 아니 많이도 알고 있고 대단한 발견이네요. 아브라함 때부터.
0: 아브라함도 몰랐던 네
4: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네. 제가. 네.
6: 되게 성경이 말하는 이 좌우라는 거는 그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뭐 좌우, 동서남북, 그런 의미가 없고요. 영적 개념이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좌우 말고 우 말고 딴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시사하는 거지 뭐 왼쪽으로 가라 뭐 우회전 좌회전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0: 전 목사님도 한 말씀
7: 제가 생각하기에 오용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 좌와우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서 베데스다에 있던 그 가에 있던 병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가에로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가 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속에서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0: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박종순 목사님부터 설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이 성경에 나오는 좌우 얘기가 둘 꼽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됐잖아요. 문제는 그것도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족관계 갈등이나 싸움의 빈도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의 그 갈등 분쟁의 빈도가 높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이제 종들이 싸우니까 자기 주인들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돌아봐라. 이 넓고 광활한 땅.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상경 보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 근데 그 땅을 로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좌나 우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롯이 좌를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롯은 물량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고 영적 의미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더니 여호수아의 경우인데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든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호리, 아낙, 그니스, 헷, 가나안, 블레셋, 히위, 여부수, 브리스, 기르가스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전부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의 종류를 따져보면 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밀곰, 금호수, 다군 수십 개예요. 좌에도 우상, 우에도 우상, 앞에도 우상, 뒤에도 우상. 신명기 12장 2절 3절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데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 작은 산, 나무 아래 등 다 파멸해라. 제단은 헐고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내고 멸하라. 그 얘기예요. 이쪽에도 우상, 이쪽 우상에 가지 마라. 그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좌우 명령입니다. 원문의 뜻 그대로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좌나 우로 가지 마라. 이 치우치다의 뜻은 죄라는 의미와 같아요.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방향 설정을 잘못하지 말고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것이 내가 이 민족 지도자로서 민족으로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다. 정방향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좌우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좌나 우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의 표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흑백 논리에 휘말리지 말 것.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말 것. 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우린 예수예요. 예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잣대라는 뜻이에요. 삶의 기반은 성경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표때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는 가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 여러분 왼쪽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른쪽 바라보지 마십시다. 이쪽 편들지 마십시다. 이쪽 편들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도 내가 갈 길이 아니고 우도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합니다. 아멘.
1: 아, 저의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훨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간혹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꼭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로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우리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쪼개지고 하나님의 신령하신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쪽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 힘들게, 특히 오늘 이 말씀은 딱 그렇게 오용되어지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생각보다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고 중간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중도파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또 이런 원수들이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특정 구절,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뽑아서 그걸 기계적으로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흐름을 좀 봐야 되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뭐 개역 개정 성경이 원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놨어요.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이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문에는 민멘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민멘누가 영어로 하자면 from it.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핵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그것으로부터가 뭡니까? 모세가 너에게 가르치고 명한 모든 것, 즉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언젠가 하면 불안이 엄습해 왔을 때, 삶의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강하고 담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삶의 이런저런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0: 명에 우리의 두 눈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신자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각자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사실 좌로나 우로나 가장 치우치는 것이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골고루 보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쪽 안 맞아서 섭섭합니다. 세상이 똑같습니다. 좌를 보면 우가 섭섭하다고 괘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를 보면 좌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란 좌우를 피하는 삶도 아니고 좌우의 균형을 이룬 삶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아야 할 대표적인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 1장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담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성경 속에서 그의 연약함이 실수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약함이나 어리석은 모습이 성경에 잘 안 나타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강한 모습만, 담대한 모습만 나타나 있죠. 그런데 약함이 없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 책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여호수아라고 세상의 좌우가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겁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가 가진 것에 비해서 그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는 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그 3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두 번 말할 테니까 들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 번만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3절 동안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아셨죠. 그의 숨겨놓은 연약함과 두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서 좌우의 눈치 볼 연약함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티를 안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지만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사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웃음 가운데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죠. 때로는 가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0: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견뎌내야만 하는 삶의 무게들이 있으신 분이 지금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부딪힌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떨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가 좌우에 눈치 보지 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이죠. 좌나 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는 좌나 우가 셀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죠. 길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그 약속,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치 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저런 뜻이었네. 근데 그걸 그렇게 사용했던 건가 싶은 좀 어이없음이 있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좌나 우를 공간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으로 보니까 정말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네. 방점이 치우치지 말라 있었는데 좌우만 두리번거린 거죠.
3: 맞아요. 말씀 볼 때는 이 전후 맥락을 꼭 살피라고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하셨는데 판을 까먹어요 그냥.
4: 까먹고. 근데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랑 잠언 등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의미도 같은 의미일까? 또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또 있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5: 맞아요. 이 배경도 궁금하지만 그 배경 속에 살았던 대표 주자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실존적인 한계가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자기 걸음을 걸어간 대표 주자를 한 명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던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이 사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주어진 거죠. 에서가 40살 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줘요. 만약에 하나 남은 야곱마저 이 땅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버리면 내가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나라고 니브가가 고백하죠.

0: 그렇게 해서는 이 가문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서 완전 이탈해버립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자들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데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버티잖아. 그래서 야곱이 바딴 아람으로 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형의 위협과 협박 때문에 갔다. 그 내용만 담고 있는데 사실은요, 야곱이 그런 이유로 간 것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바딴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잇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77입니다. 77살 때 야곱이 바딴 아람으로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의 독특한 주장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이미 성경을 다 연구해서 그 나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다 해서 거의 어지간한 신학자들은 다 그 나이를 77살이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거나 휩쓸리지 않아요. 이 가문에 주어진 그 사명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재산 많이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에서가 400명 넘는 집안에 식구들 거느리고 오니까 그 여러분들 성경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요. 1진, 2진, 3진으로 가족을 나눕니다. 맨 뒤에 누구를 빼는가 하면 요셉을 빼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가는데 그때까지 요셉을 통해서 이어갈 줄 알고 요셉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천사하고 실험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거는요, 전후 문맥을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오는 이 언약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다고, 그 약속 내가 이룬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그 간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야곱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열두 아들을 근거로 형성된 지파, 그게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많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대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상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그 언약만은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 고백하고 죽습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고백을 토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가장 매치가 되는 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네요.
1: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표현은 좀 다르게 했어요.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나 삶의 어떤 회심의 여정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텐데도 사실 삶의 전 여정을 보았을 때는 좌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게 철로역정인 것 같아요. 철로역정 보면 좌나 우나 치우치면서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요. 문제는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 거예요. 참 재밌죠.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애굽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니까 그 안에 있던 묵혀있던 광야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굽이 튀어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믿다가도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하나님 빼고는 다른 방법 다 찾아요. 먼저 그런 것 같아요. 좌나 우나 먼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저는 굉장히 만만해요. 위대하게 보지 않고 만만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나가실 때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좀 길로 갔다가

0: 다시 철로 역장에 그가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앞으로도 좌도 될 수도 있고 우도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문제가 붙었을 때.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는 받아주시니까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수천 명 될 거예요. 되는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꼿꼿하게 중심을 잃지 않고 좌나 우로 치우지 않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성경이 중심이고 왼쪽으로 좀 치우쳤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관성.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었어요. 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통일성. 다 통일이 됐잖아요. 계시록, 창세기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취성. 다 성취가 다 됐잖아요. 딱 하나 남은 거 예수님 재림만 좀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그 좌나 우로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이 하지만은 균형만 잡으면 쏠렸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또 우양우에다가 다 돌아올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돌아와야죠.
2: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디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삶의 균형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4: 딴청 말고 형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만 치우치기 위해 드리는 질문
3: 타임. 제가 한번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인 건 오늘 정말 제대로 알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선택해야 될 때가 좀 많지 않나요?
4: 목사님들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좌나 우나 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김관성 목사님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0: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처음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족속이 있는 땅에 들어가지 말라 다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좌나 우가 있다고 표현한다고 치면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길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겠죠. 좌나 우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사람 보여줘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보면서 딱 한 사람 얘기가 떠올랐어요. 목사님들 설교 잘 인용하는 링컨. 링컨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어느 날 자기 참모가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아시는 얘기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마칠게요.
5: 제에게는 마치 이런 질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짜장면을 주로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주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게 방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좌로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든 오른쪽 방향을 선택하든 예수 믿는 신자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길인가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좌나 우로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0: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신자나 또 복음을 전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지, 우리는 너무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이탈한 길이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하고 그 직설이라고 하는 책 대담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어요. 그래서 청빙을 가야 됩니까? 목사님 개척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박 목사님이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다.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김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길을 응원하고 기도할게. 그리고 김 목사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목회 여정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담아주실 거야. 아멘. 한데 그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르면 형통한 삶보다는 왠지 고민 많고 또 막 포기할 게 많은 삶일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민영님?
2: 맞아.
3: 지금은 제가 그 순종 100%는 아니고 한 지금 순종한 98.88888888
2: 엄청 높네요.
3: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주신다는 그 형통 오늘 온통 제 걸로 다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그 98.888이에요?
3: 99.888888
4: 저보다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이 매긴 점수라서 좀 높을 수 있습니다.
4: 자리 바꿉시다. 이 형통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말이더라고요. 번영한다, 뭐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생활 현장에서 오는 성공도 필요하고 영적인 성공이 필요해요. 인간의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공만 있으면 살기 어려워요. 맨날 철회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밥은 누가 해줄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복합적이고 통전적인 형통이 바람직해요. 예,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인데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삭 하거라 떠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형통의 폭이 엄청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고 순종하면 오는 형통의 폭이 크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행함이에요. 잘 믿는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지, 형통하고. 뭐 잘 믿는다고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양은 그럴싸한데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기독교인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 그 복을 못 받더라고요. 또 멋지게 사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형통은 전인적이고 통전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 형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사람 의지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살았던 우리들을 반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순종만 좀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부터 그래야 형통이 우리 것이 될 것 같습니다.
5: 맞아요. 저도 막 이렇게 체면 신경 쓰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게
2: 예수님도 겉모습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우 눈치 안 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0: 걷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좌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결단이고 희생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는 좌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재산이 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신용은 비용에 속합니다. 이 신용은 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내 재산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변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70 넘으신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걱정이 돼요.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의지가 참 많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이 꼭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저분이 있을 때 내 목회하면 참 행복하겠다. 암에 걸리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확실한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능력이 우리를 좀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야 돼요. 자꾸 부끄러워져야 그거 나도 재산 좀 늘고 싶다 이럴 것 같아요.
2: 저는 우리가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되어질 때 신자에게 오는 가장 큰 능력은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함이 주어질 때 이걸 가지고 방종하는 인간은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능력이 터져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살게 하셨고 그 사람만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 자유함이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고 눈치 보고 그 사람 입맛에 맞추면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딱 바라봤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3: 그 말씀하신 게 참 아주 4차원 방정식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2: 네.
3: 쉽지는 않고 그 리더가 자신 있을 때 가능하고 또 그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2: 맞습니다.
3: 네 알아서 해라. 정리를 해볼게요. 생기는 능력은 목표 지향점이 확실해집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도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걷고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목적지에 안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존 버니언이 쓴 천류역정 있잖아요. 이게 뭐 1678년인가에 나온 책인데, 쓴 책인데, 오래된 고전이죠. 그 주인공인 그 기독도라는 분이 그 천국을 가는데 엄청 고생을 합니다. 막 시험, 유혹, 뭐 고통, 고난, 그걸 다 뚫고 나가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삽니다만은 우리의 그 목표만 확실하면 비전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면은 우리 지창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암 걸린 권사님과 똑같은 거라고. 짤막한 인생인데 내가 영원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미 받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4: 경주마 이렇게 앞을 앞만 보고 가라고 이렇게 양옆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이미지도 좀 떠오르면서 우리

0: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포원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치 보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할 기회 저희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첫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자, 올포원 세 글자를 오늘 띄워주시면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1: 네. 네, 자, 하나, 둘, 셋.
2: 올!
0: 올 것이 왔구나!
2: 알았어!
0: 포기할 수 없는 질문. 네. 원 없이 풀어보는 시간. 시청자 질문 타임. 네. 잘 살리셨네요.
2: 네.
0: 자, 질문 가지고 계시죠.
2: 네,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소희 형님의 질문이세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있지만 종종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죠? 공감돼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등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고 계실까요? 목사님들께 질문하셨어요.
3: 제가 먼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2: 네.
3: 신학교 시간에, 그 조직 시간에 특별언청과 일반언청을 배워요. 그 특별언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언청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새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 백성이나 아닌 사람이나 누구에게 동일하게 은총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편애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편애 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이 좀 편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부름받은 각각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다 주연하면 그 드라마 망합니다. 조연이 맛깔나게 연기를 해줘야지 그 드라마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좀 주목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자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초대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진실하게 살고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좀 어렵고 비천한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배역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가장 만족해야 할 때 우리 역할이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우리 자매님 같으신데 자매님에게 맡겨준 그 역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2: 나중에 천국 가서 사실 뭐 출연료만 똑같으면 단역이어도 상관없죠.
0: 네, 박 목사님은
4: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변하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시고 편애도 없고 내 왜 본인이 편애로 느끼느냐 그건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 의도적으로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감사해 줄 거는 많이 찾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편해질 거예요.
5: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0: 그래도 짤막하게.
5: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 달란트의 차이를 둔 건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좌우를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은 없어요. 그거를 누나 한 번쯤은 정말 깨닫고 통곡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0: 이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또 주제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명쾌한 답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신 소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타임에 참여하실 분들 아래로 질문 보내주시면 목사님들께 바로바로 이렇게 답도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이 사투리를 배운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수많은 우리말의 보물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쓰는 말 중에는 아이가 알아두면 좋은 말이 훨씬 더

0: 공규택의 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뭐 정말 다양한 다들 어떤 기도에 대한 간증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또 기도의 힘을 경험하면 그 후로는 기도부터 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맞죠? 네. 요즘은 어떠신가요? 감사기도, 뭐 중보기도, 하루를 여는 기도 등등등 많이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해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도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토닥토닥 위로하시며 새 힘과 새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께 다 털어놓을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5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시원한 오늘 살랑살랑 바람 불어오는 목요일이 열렸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오프닝으로 문을 열어봤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내려놓는 거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니까. 그죠? 그분이 들으시고 이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해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 혹시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우리 샬씨 가족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냥 일상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가족의 건강,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잘 순종하며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이제 출근길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감사 기도도 이제 하고 하루 퇴근하고 돌아갈 때는 또 감사 기도도 또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윤재희님, 우리 똥지앤님, 샬롬, 우리 황동현님도 와주셨고요. 정정희님, 어서 오십시오. 여행지기님도 샬롬입니다요. 사무실 도착해서 잠깐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하셨고. 나그네님, 샬롬, 일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 또 야근조로 근무하셨나 보네요. 애쓰셨습니다. 예. 이만식님, 금잔환님, 마운틴 사나님 샬롬 어서 오십시오. 삼남매 아빠님도 듣고 계시고 옛꽃 켈리님 출첵 순이님은 출근길에 인사 나눕니다. 안녕 샬롬 하셨고 오늘이 선물입니다님 최민경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북앤커피님 반갑습니다. 여행지기님 우리 예. 수연님께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하루 제 마음 주님께 싹 다 쏟아내서 시원하고 좋아요.

하셨고 남기셨고 주주맘님, 어여쁜 자연님, 우리 요셉의 꿈님도 오늘도 아침 기도로 시작합니다. 강난초님, 또 폴라리스님도 듣고 계시고요. 작심삼일만 계속해도님, 와 오늘 첫 곡부터 제 최애곡이 흐르네요. 아 좋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요.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추억님도 듣고 계시고 0005번님, 훈디 오늘 아침 대충격. 머리 말리고 이렇게 빗는데 흰머리를 한 가닥 발견한 거 있죠. 유유. 영양분이 부족한 걸까요? 이렇게 오늘부터 더 잘 챙겨 먹어야 할 이유가 생겨버렸네? 라고. 아, 그게 이유가 또 이제 될 수 있죠. 예, 그렇지. 저는 이게 감사하게도 흰머리가 안 나서 그냥 뭐 무신경? 대수롭지 않게 그냥 살다가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이제 한 가닥씩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내가 검은콩 우유를 좀 이렇게 사다 놔서 그거 먹으면 진짜 검은 머리 되나요? 영향이 있나요, 진짜? 검은콩 두유 이런 거? 아무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서미영님도 하셨고요. 우리 0958번님도 아이고 발목 오른쪽 발목을 접지르셔가지고 좀 다치셨네. 밴드로 그냥 대충 수습하셨다고 하는데 통증 심해지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페퍼민트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기도의 힘은 세주. 그렇죠. 예. 말의 모에 말모 말모. 그렇죠? 아, 기도 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프닝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났다는.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이제 주님께 맡겨진다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명선님도 와주셨고 이윤호님, 하다샤님, 비오는 경주에서 출첵합니다. 벌써 시작이 됐군요. 오늘 전국적으로 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후부터는 강한 소나기 오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잘 챙기셔서 작은 우산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늘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콩스콩스님, 아침 첫 곡 줄을 바라보며 완전 경쾌발랄. 저도 기분 좋아져 룰루랄라 걷고 있습니다 하셨고 수현님, 우리 보악강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맡깁니다. 축복받는 자님, 이삼서님, 우리 김선주님도 샬롬, 우리 엄마 라니님, 우리 순례자님도 듣고 계시고요. 지니님도 출근길에 듣습니다. 딸기바구니님, 비 오려나 봐요. 시원한 바람 솔솔솔. 상하이곰돌이님, 또 우리 은혜를 꿈꾸는 가꾸는 이님 등등 지금 계속 쭉쭉 오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걸음님, 꾸미룸님. 예. 훌라후프 1시간 아침 운동하고 방송 듣습니다. 오늘 사춘기 딸과 함께 땡땡이 치는 날인데요. 비 소식이 있어서 일찍 움직여야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은 뭐 학교는 결석계 내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하루를 예, 계획하셨구나. 예. 너무 좋죠. 예, 이렇게.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샤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목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크고 작은 고민들 뭐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워시플로잉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최선배 피처링 남궁성호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였고요. C5 월십의 감사함으로 워십플로잉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한걸음님 이번 주는 새벽 특송으로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금요일까지 잘 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 우리 닉네임 새록새록님은 울진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중딩이들 7월 1일부터 시험이거든요.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데 그 모습까지도 좀 애처롭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여운 거 있죠. 울진 부구중 2학년 1반 쌤이 많이 사랑한다 라고 우리 영선님도 와주셨습니다. 2학년 1반 그럼 담임쌤이신 거예요? 기말고사니까 이제 이것만 끝나면 이제 방학이잖아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우리 나는 나야님은 대학생 큰아이가 이제 방학인데도 계절학기 수업 간다고 집에서 통학합니다. 아침부터 3명의 등교가 시작이 됐고 막 끝난 거 있죠? 방학이 더 바쁘네요 라고 남기셨고 대학생은 끝났구나. 기말고사도. 그럼 방학이지. 기말고사 끝나는 그날이 방학입니다. 대학생은 바로 아 방학 때 뭐 알바도 하고 또 계절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청년 수련회 가야죠. 바쁩니다 우리 청춘들 눈부신 청춘 여름에 더 빛나길 여러 추억도 많이 쌓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날씨 너무 좋아요. 김진숙님 남기셨고 비가 오는 지역이 있고 제주도는 화창하고 서울은 흐리고 서울도 올 것 같아요. 닉네임 한결같이님 남아공 경기 승리 기원으로 저 빨간색 옷 입고 출근했습니다. 대한민국! 네, 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빨간색 전 생각을 못했네. 오늘 그 입고 올 거라도 집에 빨간색 찾아보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무승부 이상이면 사실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깔끔하게 승점 3점 승리해서 토너먼트로 진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댄스인데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 탁 넣고 기분 좋게 그러면 우리가 32강에서 캐나다를 만나는 거 맞죠? 캐나다를 만나는데 지금은 이제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지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LA 쪽일걸요 아마? 거기는 또 거의 우리 홈구장이지 뭐. 아무튼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같이 바랍니다. 닉네임 세라별님 하루 5가지 감사 찾기 중인데요. 출근 전인데 감사 찾기 완료해요. 1. 출근할 일터가 있음에 감사. 2. 딸아이 짜증 안 내고 학교에 가서 감사. 아 이것도 크다. 3. 아침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 4. 밤사이 무사히 지켜주셔서 아침 잘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5. 비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와서 출근길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 오늘도 다들 화이팅이에요 라고 하루 미션이 이제 5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건데 아침부터 야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클리어 하셨네요. 이런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새로운 감사를 낳고 감사의 선순환이 됩니다. 예. 세라벨님 5가지 미션 클리어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 곡 들을게요.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데일리브레드 은혜비 들었고요. 프롬갓 공중나는 새를 보라.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한웅재 감사할 때 내안 어딘가 불이 켜져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상하이에서 출첵합니다. 오하람님 와주셨고 장수 웰빙님 공주에는 낮에 비 소식이 있던데 지금은 바람만 붑니다. 일할만 해요. 남기셨고 3737번으로 아 저를 송정원 선생님이라고 지금

자랑이 하고 싶어서요. 사실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송정훈 선생님께는 하고 싶네요. 저 손주가 대학교 졸업반인데 세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 있죠. 너무 착한 손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사연 올려봅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와, 너무 잘 됐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 손주의 어떤 이런 경사, 아, 자랑하고 싶죠. 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손주. 예. 내리 내리 사랑인 거잖아요. 예. 그 손주가 착하기도 한데 이렇게 또 졸업하면서 시험까지 합격하고, 아, 이건 집안의 뭐 가문의 경사가 아닐까 싶고, 예. 충분히 기뻐하시고 축하, 사연, 예, 남기실 법합니다. 3737번님 축하드려요. 예. 민주맘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송정훈 아저씨 목소리다 라고 말하며 8시 땡 하면 알람처럼 듣고 일어나는 아이들과 잘 오늘도 듣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활기찬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민주맘님. 아, 그러면 송정훈 아저씨 목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민주. 민주야, 반가워. 나는 왕눈이다님께서도 와주셨고, 병상에 있는 우리 남편, 주님이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잘 회복되시길 저도 함께 바랍니다. 0239번으로 훈디, 저희 첫째 오늘부터 기말고사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이를 이렇게 울려서 마음이 조금 쓰여요. 최선 다해서 잘 치를 수 있기를 파이팅이다 라고 남기셨고요. 예. 오늘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들었고요. 야,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심형진 피처링 박우정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앞으로 20년 후의 당신은 이미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세요. 도체 무역품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사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롤러코스터엔 안전바가 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2000번 넘어진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세요. 개그맨 김국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

0: 것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잊혀가는 역사 가운데 6.25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그 전쟁의 고통이 현재로 남아있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희생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을 바쳐 전쟁을 치른 그분들의 아픔은 더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하여 오히려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돌아보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우리가 세계의 움직임을 변화시킬 힘은 없으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으니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소서. 참된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0: 예수전도단의 부흥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드립니다. 덕분에 좋아요 님도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득 받는 하루 다들 보내세요 하셨고, 우리 5142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7월부터 우리 교회 청년부를 시작으로 이곳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많은 팀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 안팎으로 정리하느라 날마다 요즘 땀으로 샤워 중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선선하네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꼭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잡초 제거하며 기도합니다. 남양주 파현리에 있는 영동중앙교회 수양관 직위 남김. 아, 수양관을 지키시는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에, 올여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깊이 만날까. 아, 생각만으로 막 제가 다 설레네요. 예. 저도 뭐 청년 시절에 그 이전부터 중고등부 시절부터 여러 이제 수양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름이면 항상 갔죠. 하기 수련회, 뭐 캠프 뜨겁게 찬양하고 특강 듣고. 제 돌아보면 신앙생활에 꽤 많은 영적인 추억들, 신앙의 지분이 이 수양관, 전국에 있는 수양관에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양관 직위님, 아이들 좀 불편함 없도록. 5622번으로 샬롬 글사랑입니다. 칠판에 그림 혹은 글만 그리다가 커피에 그림 그리려니까 아 요거 힘드네. 1급 바리스타 도전 과제 중 하나가 3단 하트인데 첫 성공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시험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폭의 또 예술 작품을 커피와 우유로 이렇게 이게 3단 하트네. 뭔지 아시죠? 맨 위에는 작게 하트, 그 밑에는 조금 크게 하트, 마지막에 가장 밑에는 큰 하트로 하트 꽃을 만드셨어요. 굉장합니다. 아, 아트 신공. 커피 신공이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꼭 다음 주 화요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 902번 님도 와주셨고요. 아, 또 비밀글 남기셨네요. 화이팅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오늘 저 첫 월급날이에요. 아, 첫은 아니구나. 오늘 월급날이에요. 훈디 비록 스쳐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기분이가 좋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진짜 피땀 눈물 흘려 내가 애쓰고 노력한 보람이 또 월급으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월급날이니까 작게 소소하게라도 뭐 날 위한 선물이랄지 우리 뭐 가족을 위한 파티랄지 외식이랄지 뭐 좋죠. 6878번으로 어제 수요예배 찬양에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특송했습니다.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부안 진서면에 있는 운호교회인데요. 농촌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때 어찌나 또 신이 나서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부르던지 우리 아이들 선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요 하시면서 신청곡 예수 사랑하심은 청하셨는데 요 곡 더 마인이 부르는 곡으로 준비하겠고요. 그 전에 박기영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1: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2: 이거
1: 없이 하는
2: 연습이에요?
1: 우리끼리
2: 이렇게
1: 하나 둘 셋 넷.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 였고요. 더 바인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은 우리 6878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기영이었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까지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닉네임 화이티님께서 무릎 연골 수술 후 두 달 가까이 병가로 쉬다가 오늘 출근합니다. 초등 돌봄교사거든요. 아이들 만나러 가는 길.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아이들과 웃고 또 떠들다 오려고 합니다. 밀린 급한 일만 처리하고요. 복귀 응원해 주셔요. 아이들과의 일상 잘 지내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두 달 동안 좀 이제 치료에 전념하셨고 이제 모처럼 오랜만에 출근하는 이 또 아침인데 아이들 잘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가우시겠어요 되게. 모처럼 또 일터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예. 준이 엄마님은 훈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보육교사 1년 반 과정을 무사히 하나님 은혜로 마쳤네요. 이제 자격증만 8월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아, 그럼 모든 과정이 끝났구나. 작년에 공부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훈디가 응원 많이 해주었는데 고마웠어요. 라고 또 아유 애쓰셨습니다. 우리 준이 엄마님. 그럼 8월에 자격증 신청하시고 내년부터 그러면 이제 보육교사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준비가 끝난 만반의 준비는 끝. 이제 실전으로 현장으로 투입될 날을 또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닉네임 케빈님, 아 반가웠어요. 영동 중앙교회에서 함께 하는데 이곳에 기도원 집사님 사연 아까 아 그치 우리 그 수양관 직인님 집사님 아 반가우셨구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셔요. 케빈님도 반갑습니다. 5003번으로 샬롬, 우리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조직검사 결과를 받고 오랜만에 꿀잠 숙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음. 와 아우 마음 졸이셨을 텐데 너무 축하합니다. 예,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예 제가 조금 오탈자도 많고 그래요 라고 진짜 그냥 막 쓰셨네. 예. 하지만 제가 또 찰떡같이 읽어드린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500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정임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곡 남기셨는데 요 곡 범키가 부르는 곡으로 듣고요. 그 전에 홀리원 피처링 주리 세상 그 자리에서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하고 나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잡고 노력해보지만 기대와 달리 물거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신앙을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마음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과 실천이 조화된 신앙이 아니라 교리를 아는 정도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예수 믿는 참된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옛사람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새 사람이 되어 신앙을 생활화합시다. 신념이 실천으로 발전할 때 우리는 변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수아, 내가 예수 믿고서 들었고요. 앞서 장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 당신에게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해피7801님. 오늘 우리 첫째 딸 연지의 생일입니다. 연지야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한다. 행복한 하루 보내렴. 연지님 생일 축하하고요. 파크릭스님은 오늘 60번째 저의 생일입니다. 미리 가족과 함께 생일 파티 했고요. 어제는 또 교회 언니들이 인도 음식점 가서 맛있게 또 생파했습니다. 퇴임하고 한 달 지나면서 혼자 집에서 맞는 생일인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 우리 60번째 생일 맞는 파크릭스님 축하드립니다. 자, 허인숙님께서 오늘은 우리 가정교회 왕언니 경란 간사님의 60세 생파가 있습니다. 찐사랑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길 간사님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용신종려 가교 최고라고 남기셨는데 예, 우리 경란 간사님 축하드려요.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하루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날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홍순관의 생일 축가 전해 드렸습니다. 아, 사연의 어떤 그 도착이 점점 10시가 되어 갈수록 뜸해지네. 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금 다른 곳으로 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과 우리 남아공과의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인데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단거리 육상의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렸던 칼루이스는 끝까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경주에서 힘껏 달리다가도 80m 지점에 오면 항상 씩 웃었다고 해요. 나머지 20m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면서요. 모든 것은 즐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요셉 차소화의 나와 세상을 살리는 착한 웃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6년 전 오늘 우리 국토는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음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소서. 이름 없이 쓰러진 이들을 찾아 다시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으로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순교자의 흘린 피가 318장 찬송을 아이노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도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함께 자라나길 빕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권숙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지고 이명성의 음성으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워킹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김성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홍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이어서 여수시립합창단의 곧 웃소서 임마누엘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주마마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육체의 아픔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요배의 고백을 청해 주셨어요. 맞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만들죠. 공주마마님, 힘들지 않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요배 고백 이원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8389번께서 청하신 곡도 보내드립니다. 밤새 야간 근무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워킹맘이자 열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운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우울증과 번아웃, 불안, 강박장애로 병원에서 상담받고 진료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8389번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셔서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민호기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어서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5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오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금방 내립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좋은 사람이며 훌륭한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냉철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인 모습. 선지자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전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정욕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그저 맹목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왕으로만 칭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사무엘 하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고작 10장만 할애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다윗에 대해서는 14장에 걸쳐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사울은 악한 왕, 다윗은 덜 악한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신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었기에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사랑, 곧 완전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곽신영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늘 기도 진아예요 님. 요즘 새벽 내매기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302호 병실에 주님 임재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임재 신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진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보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둔 사람은 대부분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 그럼에도 내가 국군 포로를 취재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오래된 주제,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주제를 취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국군 포로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내 아들이 경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었다.

이내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깊이 새겨진 아픔은 여전히 우리를 눈물짓게 합니다. 헌신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이며 손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한소리 중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내게로 와서 쉬어라, 임현모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한명성의 음성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기억하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10: 반총물 굿즈
11: 반총물을 고려하라
10: 휴리코 굿즈 고려
1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 25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릴게요. 위러브의 찬양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강한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정말 단단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휘청거렸다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에서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요.

트루워시 펄스 12의 써니가 부른 다시 일어나 오늘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드린 곡이었는데 와 가창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런 말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시 일으키시는 손을 붙잡는 일이겠죠. 오늘은 6.25 또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철저하게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회복 탄력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다시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네, 찬양으로 좀 새 힘을 얻으셨나요? 새 힘 얻으리 예람워십 찬양 먼저 들으셨고요. 다시 시작 상큼한 목소리 김에스터 그리고 다원이 함께한 다시 시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CCN 캠프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마련되는 지난주 시끌벅적 웃다가 실은 원래 코너 제목은 CCM 새 음반, CCM 새 앨범이었지만 이제는 CCM 공부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시작할게요.

0: 목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CCM 공부방. 자, 오늘도 두 분의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주쌤, 김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에헴,
0: 에헴. 에헴, 에헴. 아니, 갑자기 서당 훈장님처럼. 네, 우리 김쌤. 네. 김영범님, 잘 지내셨나요?
2: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네. 우리 주쌤은 어떠셨어요?
1: 잘 지냈는데요. 지금 원래 제목을 지금 처음 들었네요. CCM 세음반 이런 게 있었다는 걸.
0: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고 지난 시간에 어쩌다 보니 CCM 공방에서 네. CCM 공부방으로 살짝 그 뭐 아류가 되긴 했지만 두 분 또 네. 워낙 CCM 공방 오래 하셨으니까요.
2: 네.
0: 네. 공방 이야기 좀 살짝 해주실래요? 공방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 2015년경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10년 좀 넘었고요. 원래는 팟캐스트에서 계속 하다가 우리 김쌤님이랑 저랑 같이 2020년? 21년 정도부터 이제 너튜브로 옮겨서 그쪽에서 지금 쭉 하고 있고 지금은 주로 신곡 소개하고 신곡 가지고 같이 투표하고 어워즈도 하고 그런 것들 계속 열심히 하고
2: 거의
1: 있습니다.
2: 거의 유일무이한 시스템이죠. 지금 네. 한국에서 CCM을 소개한 사실 가요계도 그런 게 잘 없을 텐데요. 매주 매주 발매되는 곡들만 가지고 신곡으로 10곡씩 토요일 밤에 방송하고 있고요. 또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투표해서 그걸로 또 10곡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워즈까지 해서 그렇게 네. 여섯 바퀴를 돌았어요.
0: 제가 네. 아까 살짝 먼저 네. 여쭤봤잖아요. CCM이 일주일에 네네. 혹은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발표되나요? 일반 가요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네네네. CCM은 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서
2: 많죠.
0: 깜짝 놀랐어요.
2: 못해도 최소 한 30곡 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앨범으로 하면 30개, 근데 이제 한 90%

0: 가 싱글.
1: 요즘에는 싱글로
0: 그렇죠.
1: 많이
0: 한 곡씩 많이 나오고 이제 몇 개는 한 두세 곡, 네 곡 있는 이제 EP 그리고 아주 간간이 정규 앨범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30곡이 아니라 최소한 50곡, 70곡 이렇게 될 거고요.
1: 매주 그 곡을 다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제가 그걸 다 듣고 토요일 밤에 이제 그 10곡만 선정을 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CCM 시장에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하고
1: 네.
0: 또 새로운 곡들을 들고 나오니까
1: 네.
0: 그 10곡 중에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계속 이렇게 처음 소개하는 분들
1: 네.
0: 이름을 계속 올리게 돼요. 그 정도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 중에서 일주일에 저희가 지금 한두 곡 정도를 CCM 캠프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앞으로의
0: 네.
1: 마음은 조금 더 많은 곡들을
0: 네.
1: 이 시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약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0: 네.
1: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누가 먼저 곡 소개를 해주실까요?
2: 우리 김쌤이 제가 과목을 정해드렸거든요. 지리쌤.
1: 네. 아, 어쩌다가.
2: 약간 지리하시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상큼하게
1: 정말
2: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분 친하셔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도 뭐. 네. 두 분이 너무 친하십니다.
0: 네. 지금도 네. 손잡고 있습니다.
2: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올해 4월에 발표한 곡입니다. 권동준님의 전부 드리리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정도윤이라는 분이 만드셨고 권동준 씨가 노래한 곡인데요.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를 들으시면 주요 부분들에 잘 듣지 못했던 그런 느낌의 화성들과 멜로디 진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와 노래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빌드업을 잘 하셔서 편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보면 좀 탁월한 아니 귀에 딱 꽂히는 남자 보컬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권동준 씨 노래를 딱 듣고 가슴을 쿵 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1: 네.
2: 목소리가 너무 미성이시고 후반부에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그 파페라 보컬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제가 한 5살 이후로 잘 안 우는데 아, 노래 듣다가 좀 울었어요. 너무
0: 갱년기세요.
1: 어, 파페라면은 혹시 성악이나 이쪽으로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2: 그런 것 같진 않고요.
1: 네.
2: 일반 그냥 가요 케이팝 스타일의 보컬인데 워낙에 이 음성이 좀 부드럽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고 아마 들어보시면 느낌들은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노래 잘하는 멋진 보컬의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1: 네.
2: 전 너무 좋았고
1: 네.
2: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권동준 전부 드리리 오늘 주창훈 주쌤께서 정말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곡을 우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권동준 전부 드리리. 말씀하셨던 그 파페라 같다는 그 부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이 노래를 옆에서 열창을 해주신 우리 김쌤 때문에 저도 왠지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번 듣고 이렇게 어떻게 따라 부르세요?
1: 저희 굉장히 많이 들었고
2: 여러 번 들었어요.
0: 죄송합니다.
2: 제가 토요일날 방송하기 전까지 선곡을 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곡들은 최소 몇 번씩을 듣게 되니까요.
0: 네.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셔서 이렇게 가수분들은 원래 이렇게 한두 번만 들어도 다 부르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2: 물론 제가 좀 탁월하긴 하죠.
0: 네. 아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우리 레인보우의 우리 김프리 김쌤 들어와 계시고요. 또 주쌤도 같이 레인보우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혹시 하시면은 바로 레인보우로 답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음원이 아직 등록 안 됐나 봐요 라고 하시니까 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고 답을 김쌤께서 네. 직접 해주셨어요.
2: 탁월한 답변이었습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0: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김쌤이 막내세요. 자, 그리고
2: 귀염이에요.
0: 네네. 주쌤께서 오늘 너무 좋은 곡을 진짜 선곡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노래 너무 잘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도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하셨잖아요. 네. CCM 앨범 중에서 또 뮤직비디오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1: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고요. 아직은 근데 상대적으로 그냥 글씨만 나오는 리릭비디오나 아예 뮤비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0: 아 글씨만 나오는 그 우리가 화면이나 이렇게 해서 네네네. 좋은 그 뭔가 기독교 콘텐츠 그런 느낌으로.
1: 네네. 근데 또 공들여서 만든 팀이나 개인 아티스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갖고 여기서 방송에서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한번

0: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있는 곡들도 많으니까 좋은 영상으로 또 남아있는 곡들은 또 이렇게 음원으로만 들을 때보다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될 때가 있거든요.
1: 각인이 되죠. 딱 영상이. 요 곡 영상이 있습니다. 뮤비 찾아보시면.
2: 찾아보시면 네네네. 요즘엔 또 들어보실 수 있고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
1: 네.
2: 네. 자 이제 전부 드리리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곡은 우리 김쌤께서 준비를 네. 해 주셨죠.
1: 그 상반기에 만났던 신인들 중에
2: 네.
1: 여성 보컬 중에 개인적으로 약간 탑이라고 얘기할 만한 분을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2: 오늘은 뭐 가창력으로 칭찬받는 두 분이시군요. 네. 네.
1: 4월 14일 날 발매를 하셨는데 세 곡이 수록된 EP를 발매한 소피라고 하는 아티스트예요.
2: 네.
1: 92년생이시고요. 익산에 사시는데 제가 익산까지 내려가서 만나 뵀습니다.
2: 아 정말요?
1: 그만큼 네. 너무 인상적이었던 앨범이었어서
2: 네.
1: 익산에 내려간 김에 좀 미팅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2: 네.
1: 이분이 어릴 때 잠깐 교회 나갔고 이렇게 한 쭉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홍대에서 좀 음악을 하겠다고 이렇게 20대를 보내고 있다가 사실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절을 맞닥뜨리셨대요. 27살에.
2: 네.
1: 근데 그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더 안 좋은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힘겨워 하시다가 어릴 때 갔었던 교회가 생각나서 다시 방문하면서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대요.
2: 네.
1: 그게 딱 7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결혼을 하시고 익산에 원래 사셨던 게 아닌데 이제 남편 고향에서 이제 같이 따라 내려간 거죠.
2: 네.
1: 그렇게 내려간 이제 6년 동안 익산에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시는 건데 요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한 3년 전에 개인 기도, 개인 예배 시간에
2: 네.
1: 그러니까 한참 이제 임신하시고 뭐 출산 막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2: 네.
1: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시간에
2: 네.
1: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뭔가 읊조렸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가 돼서 10곡인가 20곡인가를 그때 좀 만드셨대요. 그중에 이번에 세 곡을 이렇게 모아서 정성껏 발표를 하셨죠. 근데
2: 네.
1: 오늘은 타이틀곡인 주 내 안에 있네라는 곡을 소개를 할 건데
2: 네.
1: 나머지 여행 유언이란 곡도 아주 다른 성격의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2: 네.
1: 사실 제 방송에서는 이 세 곡 다 틀었어요. 그 정도로 애정을 하고 있고요.
2: 네.
1: 사실 요즘 그냥 마냥 예쁘게 들을 목소리 스타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젊은 목소리인데 약간 한영애 씨 같은 느낌도 있었고.
2: 그래요. 약간 허스키한.
1: 네. 네. 살짝 그런 게 있으면서 노래를 되게 입체적으로 하시는구나.
2: 네.
1: 근데 멋부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이렇게 시처럼 만든 그 가사에 뭔가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참 저도 막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입체적으로 노래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른 노래를 들어보면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구나.
2: 네.
1: 그래서 젊지만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아주 가창력 있고 섬세한 보컬이면서 또 노래도 직접 가사도 직접 곡도 쓰셨는데 되게
2: 네.
1: 가사들이 섬세해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네.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2: 곡을 쓰신 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더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되고
1: 네.
2: 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1: 네.
2: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이 곡도 함께 해보시죠.

0: 주 내 안에 있네 소피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와 정말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이렇게 한 곡 안에서 다양한 소리를 네. 내시는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는 공기반 소리반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꺾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소울이 튀어나왔다가 네.
1: 제가 이렇게 매주 음악을 몇십 곡씩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분의 노래에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제가 이렇게 숨 죽여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섬세하게 음악의 네. 그 마디마디를 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네. 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당연히 이제 어떤 보컬 전공인 어떤 예대 그쵸? 출신인가 했는데 만나뵀더니 네. 원래 임상병님 공부하다가 그거를 네. 중간에 접고 음악 해보자고 홍대 쪽에 갔다가 네. 약간 이제 가요나 이쪽에 음악 하시는 분들과 만나고 하면서 약간 세상의 쓴맛? 아,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게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0: 네.
1: 이 노래도 아,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구나.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이렇게 담는 건데 이렇게나 되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음악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가수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0: 네네.
1: 흔치 않은데 너무 반가웠고 실제로 저희가

0: 매달 투표를 하거든요. 시청자들과. 네네. 40명 정도 되는 시청자가 이 신인 아티스트의 네. 이 노래에 다득표 1위를 주셨어요.
1: 와, 네. 그러면 알고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이쪽 CCM 씬에서 어떻게 보면은
0: 전혀 그 인지도가 1등, 없는데
1: 그런데도 1등을 그렇죠. 한 거죠.
0: 음악이 좋다는 오. 이유만으로 그냥
1: 네, 네. 주 내 안에 있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쌤 주쌤과 함께 오늘도 정말 발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네.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도 전해드렸고 두 곡 모두 정말 가창력으로도 네. 너무 멋진 그런 곡을 소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욕심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새 노래를 듣고 싶지만 음반 자료실에 더 많이 준비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원래는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이렇게 와주시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처음에는 드렸는데 두 분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0: 네, 손잡고 왔습니다.
1: 오늘 또 손잡고 오셔서 레인보우
2: 갈 때는 손 놓고 갈 거예요.
1: 레인보우 게시판에도 지금 두 분 나란히 네. 들어오셔서 답도 해주시고
2: 제가 한 분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 네네네네.
2: 제가 몇 년 전에 그 우리 백원경 아나운서랑 네. 가스페라워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네. 자주 봤던 분인데 레가토님 그때도 네. 매 방송마다 들어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1: 네.
2: 근데 오랜만에 또 이번에 CCM 캠프에서 만나게 돼서.
1: 아, 지금 그러네요.
2: 네, 네. 너무 네. 반갑고,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또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뵀었던 그 이름이 여기서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오랜만에 손잡고 이렇게 네네네. 반가 반가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곡을 소개를 해 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두 분 이렇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주쌤 김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0: 감사합니다.
3: 잘 자요.
1: 잘 자요. 자, 박기영, 이보라가 함께하는 곡 다시 가기 원해 전해드립니다. 두 분 보내드리고 다시 올게요.

주창훈 주쌤께서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잘 자요라고 인사를 하셔서 실은 셋이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방송사고 아닌가요?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고 아우 브라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CCM 공부방 이렇게 또 즐겁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얀고래님 와우 브라보 또 오정민님께서 소피님 노래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다고 소름 끼치게 좋은 선곡이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운 찬양 또 목소리 너무 다채롭다 핸섬님의 이런 피드백도 참 좋습니다. 퍼브들 글럼님도 메리굿 좋은 노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엄지척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보내주시는 문자 그리고 새 앨범이니까 아마 이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CCM 새 찬양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좋아해 주시고 엄지척 해주시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CCM 캠프가 앞으로도 목요일마다 두 분의 너무 좋은 쌤들이잖아요. 자기 시간 또 이렇게 다 내시고 오셔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정말 주옥 같은 새 노래들 놓치지 말고 다들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때 공부방에서 소개해 주셨던 새 노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곡들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언제든지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8183님 라디오 나지막히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하시며 신청하신 곡입니다.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할게요. 사랑의 종소리

그레이스 싱어즈의 사랑의 종소리 들어보셨고요. 와, 소피님이 오셨어요. 방송을 같이 들으셨다고. 아이, 감사하네요. 자, 너무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앞으로도 또 기대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요. 자, 1부 끝곡은 목마른 사슴 에스더 디어 흐르고 있습니다. 저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믹 워렌의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고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시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로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시며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 그분의 마음에 꼭 맞는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인류가 번성하면서 세상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속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 깊이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인류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단절과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죄악의 시대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주목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노아를 성경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무결점의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뜻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0: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치수와 방법까지 일일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재료를 구하고 거대한 배를 만드는 그긴 시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적인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거는 철저한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어 올렸던 노아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묵묵히 방주를 짓던 노아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선을 두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쇠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진희 창문의 찬양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앞부분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죠? 아, 저희가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아, 그래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 신청곡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1: 현대 큐미

0491님께서 며칠 전 이 치료한 게 너무 불편해서 온신경이 2로 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하시며 신청하신 하나님의 위로 김석균 찬양, 또 영산싱어즈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보셨습니다. 아이고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생방송으로 쭉 1부와 2부 진행하는데 2부 시작하면서 살짝 소리도 잘 안 나오고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해서 어떤 분은 이제 캠프가 클래식도 방송이 되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준비를 녹음 방송 생방송 이거를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도 엄청 열심히 뛰어다녀서 지금은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신혜수님께서 박진희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신청하셨는데 뒷부분만 살짝 들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뒤에 처음부터 다시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일 지역장님 이사하셔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댁에 가는데 코로나로 가정예배 안 드리고 구역예배도 성전에서 드렸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정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섬기시는 권사 지역장님 가정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존재로 영광의 빛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하고 목사님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새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창수님 신청하신 여러 곡 가운데 십자가의 전달자도 함께 하려고 하고요. 복의 근원님께서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짝꿍이 아직 퇴근 전이라 함께합니다. 와주셨는데 복의 근원님 오셔서 제가 준비한 곡이 바로 찬송가 어쿠스틱 머신 곡으로 오늘 함께할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준비했습니다.

남미워십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앞서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의 주기도문 바바예도 함께 하셨고요. 창문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도 들어보셨습니다. 어쿠스틱 머신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도 찬양 전해드렸는데 제목 레인보우 아래 이렇게 흘러야지 되는데 약간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있다 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선곡 어떤 곡을 들으셨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선곡표에 다 다시 잘 올려두도록 할게요. 배고픈 고질라님께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 목사님 곡으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솔로몬님께서는 기적의 치유를 갈망하며

터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미의 터치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름 안 불러드려서 조금 서운하신가요? 열심히 불러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저도 2부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원성남님 와주셨고요. 주원님, 창수님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희빈님, 또 일상이 말씀님도 밤이 깊어갈수록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네요. 순복음현님도 글 남겨주셨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 슈퍼맨님, 배추님도 반갑습니다. 강수호 배우님 아는 척 해주세요 하셨어요. 그럼요. 자, 찬양 함께합니다. 김종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미 터치.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4913님께서 하늘소망 신청하면서 늦은 밤 CCN 캠프 들으며 하루 일과 마쳤어요. 이제는 하늘소망 들으며 꿀잠 자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 들려드린 잔잔한 찬양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또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의 몸의 피곤함에도 쉼이 있기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비앤브리지의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해드릴게요. 오늘 마침표 잘 찍으시고요. 내일은 또 어떤 물음표로 우리에게 시간이 다가올까요?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그리고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꽃잎 휘날리던 눈부신 언덕, 흐릿한 얼굴, 흩어지나가는 이름 두 자의 안부를 묻고 예쁜 기억만 남겨두었지. 흘러간 시간, 사실과는 달리 그저 우리를 다시 서로를 좋은 사람이란 막연함과 평온 속에 가두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푸르른 날들이다, 뭉뚱그리고, 오, 바보 같은 시절이다, 외길 하나 돌아가기 멀어진 숲속이다.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의 노래 뭉뚱그리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빨래터, 맷돌질하는 여인. 우리나라 옛 풍경을 담았던 화가 박수근의 작품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가죠. 그는 한국 전쟁 당시에 목숨을 건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또 분신 같은 작품조차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극적으로 아내와 가족들을 만난 순간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건 그때 그 아픔, 눈물, 또 다시 만난 기쁨,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닐지요. 6.25전쟁 76주년을 맞는 오늘, 그날의 아픔을 다정한 손길로 쓰다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날의 희생, 아픔, 회복을 위한 기도 쉬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송정미 평화가 있기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레이나차님께서 보통의 일상, 평화로움에 더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아멘. 오프닝 곡 멋져요. 이쁜아님, 소나기 소식이 있어 그런가? 태풍 소식이 있어서 그런가? 바람도 시원해서 가을 같은 느낌의 여름날 인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바람이. 황태규 아빠님도 부지런히 오셨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이름이 당신을 향한 노래잖아요. 근데 저를 향한 노래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시는데 많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뜻도 있고요. 또 청취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파크리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게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아침이 밝으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계속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당신을 결박하고 있던 것을 벗어 던진다면 말이죠.

만약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면 그건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아침이 밝으면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네, 떠오르는 해를 보면 무척 기쁠 거예요. Joy in the Morn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타우렌 웰스가 불렀고요. 레이나 차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바라기님 2시간 동안 같이 할게요. 온전히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기쁩니다. 그죠? 간병원 영가님께서 추가 근무 신청해서 일터 나왔는데요. 오늘은 여유 있게 당양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시간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마하나임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하늘의 축복 들을게요.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찬송가가 주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을 나무엔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북그레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만하면 행복님 녹음해서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녹음해서 또 들으시고 하는군요. 감사드려요. 수연님, 전북 완주는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김도현의 담비 듣고 싶어요. 아, 이 담비요. 연주곡인데 국악과 그 리듬이 뭐랄까 물방울이 통통 튀는 듯한 느낌. 아마 들으시는 분마다 좀 상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비의 모습도 상상하는 모습이 다를 것 같고요. 혹시 비 오는 지역은 창밖을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네, 담비입니다.

하늘나라 계신 부모님 통일의 꿈 이루지 못하셨는데 우리 세대마저도 통일이 먼 듯한 오늘 6.25 맞이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실 일 소망 갖고 오늘도 감사히 살아갑니다. 아멘. 김명수님과 함께 약속의 찬송 박신아 카이어 앨범에서 들었고요. 많은 물소리 워십 앨범에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원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작은 미랄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호와 샬롬 준비했습니다. 이동희가 부르는 곡이죠.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이동희의 호화샬롬이었습니다. 로로님께서 37년 지기 친구네 놀러 갑니다. 김치, 밑반찬, 불고기 바리바리 써서 같이 식사하고 수다 떨려고요. 차려입지 않아도 쌩얼이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라 더 좋습니다. 쌩얼이어도 부끄럽지 않고 지갑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친구분들 가는 길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친구야.

기프티드 앨범에서 친구야 였습니다. 최지원 관사님, 콩이님이신데요. 오늘 대전에서 CBS 관사합창단 찬양제가 있어 이동 중에 사연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서울 CBS 관사합창단 응원하고요. 우리 관사님들 오고 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인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고요. 또 관사합창 단원들도 부르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심영진의 목소리로 비 준비하시니 준비했어요. 요즘 자주 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 곡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곡 듣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0: 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조경철님께서 1부에 우리가 담비라는 연주곡을 들었는데 이 곡도 생각이 나요 하면서 신청하신 곡 담비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오늘 휴가 내서 물리치료 대기 중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에요. 아멘. 쌍둥이 맘님 여기서 뵈서 또 반갑네요. 최여사님은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프로그램 시간에 앞에서 6.25 얘기한다고 하세요. 지난 3일절에도 리얼한 얘기에서 박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엄마 파이팅! 어머님 이야기꾼이시구나. 예, 같은 얘기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머니 오늘 그 삶의 경험들 얘기하시고 박수도 많이 받으시고 오, 저도 듣고 싶은데요. 광주 시니어 7575님께서 6.25 76주년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배웠던 비목을 신청해 봅니다. 아, 비목. 마침 CCM 사역하고 있는 김형미 씨가 부른 비목이 있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늘 평화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춘수님이 신청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요. 박종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레미콩이님이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하나 매일 고민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고요. 아이들에게도 든든한 언덕이 되고 싶은 저에게 길을 보여달라 기도합니다. 레미콩이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라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데까지 이루고 싶으신 거죠? 알죠, 그 마음. 그런데

네, 다 잘해야지 하면 내가 너무 빨리 지치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는 완벽보단 그 가르치는 기쁨을 더 누리셨으면 좋겠고, 때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 실수, 같은 실수 안 하면 되지. 내가 다 선생으로서 잘하는 그런 과정이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 모시는 일도 시간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레미콩이님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길게 가거든요. 잘해내셨고요. 또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요. 릴리님, 날 살리시는 주 신청하신 곡 컴패션 밴드 앨범에서 듣고요. 사형제 마음님께서 현호 친구가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거기에 다녀왔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멋진 구경도 했죠. 현호도 자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7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요.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특송합니다 하시면서 지선의 감사 신청하셨거든요. 두곡 듣겠습니다. 감사, 날 살리시는 주.

아멘. 날 살리시는 주 컴패션 밴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8808번 쓰시는 아리 엄마께서 오늘이 아리 아빠와 혼인신고한 지는 11년, 결혼식 올린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많은 날들, 그 누구도 아닌 아리 아빠와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서로 싸우는 날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리 잘 키우자. 결혼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겠어요. 그것도 관심이고 사랑이 있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듯이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아리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고 항상 이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이 곡 축하곡으로 조수아가 부릅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BS에는 아침 직원 예배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해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찬송이긴 하지만 또 오늘 더 좋더라고요. 방송에서 여러분과 꼭 같이 듣고 싶다 생각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가 불렀어요. 어르신 돌보고 계신 차희님이 지금 어르신이 따라 부르고 계신다고. 그 전에 조수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 엄마의 결혼 10주년, 11주년이라고 해야 되나? 10주년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드림트리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새삼 느낍니다. 아멘. 홍삼명주님, 내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전시 홍보를 합니다. 이제 대구로 출발. 이번에도 홍보의 효과가 크길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요. 강변영가님이 큰일 났다고 하셨어요. 마감이 눈앞에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듣기 하느라 일을 못하시나 봐요. 이거 어쩌면 좋죠. 어쩌다가 고기를 굽다가 검지손가락을 대셨대요. 7493번님이. 아니 이거 되었다고 얼마나 일상이 불편한지. 아이들과 율동하며 동요를 부를 때 엄지는 아빠 손가락, 검지는 엄마 손가락 이런 그 동요 있잖아요. 진짜 엄마가 하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 이 검지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는 요 며칠이에요. 손가락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긴 한데 검지손가락이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보니까 물집이 잡힌 것 같은데 덧나지 않길 바라고요. 그레이스님도 오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비목 선곡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인혁 오은이 부르는 오은아는 약한 나그네요.

주인여 우은이 함께한 오은아는 약한 나그네요 였습니다. 준바하는 최건사입니다. 얼마 전 남편 33년의 직장생활 마치고 줄리엣길 마치고 리스본에서 새 가족이 합류해서 여행 다녀온 사진 간략하게 보냅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3965번님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잘하셨죠?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미있게 예쁘게 진짜 잘 꾸미셨어요. 여행지의 사진과 함께 그 여행지의 간단한 그리고 대표적인 그 상징물들 있잖아요. 건축물들. 그 사진도 올리시고 그림도 올리시고 와 이거 배우고 싶다. 한눈에 들어와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두고두고 가족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여행길이었네요. 9858번님 운동 마치고 잠시라도 예,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디 8529님 고3이 옮긴 감기로 식구들이 병원 신세 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몸살을 얻었는데 여름 감기 지독해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예. 여름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여쁜 자연님도 함께 하셨네요. 오늘 끝곡은 갓등 중창단의 정의와 평화 흐르는 곳에 이 곡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작가든 음악가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상황에서 사색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사색하느냐에 따라 당장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10년 후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뭔가 궁리한다는 것, 창조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겸 작곡자는 모리스 여사입니다. 감리교 신자였던 모리스 여사는 1890년부터 무려 15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으며 자신의 찬송시에 스스로 곡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캠프 집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자주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3년부터 모리스 여사는 점점 시력을 잃어갔는데 그럼에도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리스의 열심은 그녀의 아들이 대형 칠판을 만들었습니다.

5선을 그려줘야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14년 모리스 여사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리스 여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녀의 딸이나 친구에게 곡을 받아적게 하는 방식으로 시와 곡을 창작했습니다. 즉 모리스 여사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었습니다. 모리스 여사는 후렴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녀가 만든 수많은 찬송 중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56편 3절 말씀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감상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준비 훈장.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올라온다. 파리떼가 나타나고 악질가축 전염병 독종 종기난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꾸준히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도

이미 여기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하늘 보좌 떠나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거스르는 백성에게 주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어제도 오늘도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고요. 정운숙의 찬양으로 온유한 주님의 음성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172번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재숙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누가 주를 따라 보내드리고요. 이문균의 음성으로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푸른 동사님, 이 새벽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아, 그래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겠죠. 고샘맘님께서는 우리 손길에서 나눔과 치유가 있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상록수님, 상쾌함으로 좋은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열어갑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꽃마리님께서는 통일전망대에 다녀오셨다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북한 땅 바라보면서 분단국가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크게 부르고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다윗처럼님, 택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 오빠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와 왼쪽 무릎 인대로 인해 아픕니다. 지금은 많이 낫기는 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문 올려봅니다. 오빠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시기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동생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오빠는 새 힘 얻으시겠습니다. 다윗처럼님 기도에 함께합니다. 진영님께서는 잦은 출장으로 계속 일찍 일어납니다. 건강에 새 힘 주시기를, 운전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정성화의 오직 믿음만이 정해주셔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오뚜기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미쉘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김명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 벌써 6월의 끝자락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향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황정관 트리오의 내가 매일 기쁘게 김일교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6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사도행전 5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오늘은 세속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표적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사도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자신들이 모든 백성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가장 큰 권위자여야 하는데, 먼저는 예수가, 곧이어 제자들이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의 인기가 급상승했으니 참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성전의 담당자로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세속적 행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온 누리에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의 행복을 벗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0: 엄정행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리고 먼저 보내드린 곡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금빛 수로님,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좋은 아침 모두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랜만에 옛 직장 분들과 회식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이 시간에 뵙는 명희님도 조금씩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의 매일 만난다는 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편안하고 반갑고 행복한 만남에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비유해 주시니 참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오로라님께서는 이 아침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낭망치 않고 능히 이겨낼 힘 주소서, 엄마의 건강 백내장 수술 잘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잘 받으시고 완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화이트 모카님, 김수지의 찬양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 들으시고요. 이어서 콩나물국밥님, 주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찾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을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시편은 새로운 기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열면 우리가 알게든 모르게든 상상 너머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시편은 반복해서 증언한다. 시편은 기도 안내서지만 종교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교정해주기도 한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이 성경적 기도는 기도 행세를 하는 텅 빈 감상주의를 폭로한다.

앨런 F. 데이비스의 하나님의 진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등대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시편 23편 아주여성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경수님께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다가 한동안 안 보이던 분이 최근에 다시 나오셔서 마음이 많이 반가웠습니다. 찬송 경쾌하면서도 은혜로워서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참 반가운 신도여를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성탄 찬양이라고 성탄절 즈음에 주로 많이 듣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오늘 반가운 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같이 듣도록 하죠. 국립합창단 참 반가운 신도여. 이어서 3244번께서 새벽 4시부터 9390 즐겨 듣는

팬입니다. 2부 마지막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라는 명희님 한마디에 끌려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찬송 생각나서 신청하신다고 횡성댁 영자님이시군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폴라리스 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영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마음과

꽃마리님께서 청해 주신 마커스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굳건하게 곧게 자랄 수 있는 비결 아십니까? 그건 중간중간 멈추며 만들어낸 마디 덕분인데요. 만약 대나무에 이 마디마디가 없다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주일에 마디마디를 만들며 얼마나 잘 걸어왔나요? 중간중간 멈추는 시간도 있었지만 덕분에 또 한 주의 끝자락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해지는 여정을 쌓아가기 위해 오늘도 찬송의 힘을 더해보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샬롬, 알람에 놓으니까 정말 좋네요. 유인경님, 레인보우 알람 설정 해놓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셨어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운동 중인데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너무 상쾌하고 청명하다고 나탈리아님, 그쵸?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예년 같으면 장마 기간일 텐데 올해 장마는 좀 늦네요. 장마철 피해가 항상 염려되긴 하지만 또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문제긴 합니다. 롬브로 단노님, 대중교통 타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리는 거 처음인데 엄청 반갑습니다. 과천 마을버스 기사님, 아 마을버스 타셨는데 우리 기사님께서 CBS 채널 맞춰놓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이제 6월달 달력도 넘길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쓰시면 50원이고요.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늘과라는 제목보다는 사실 옛날 제목이 더 익숙해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한 기도자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럴 순 없습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함부로 던진 말의 화살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들과 교만한 횡포로 제 심장이 멈추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하도 깊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상처가 낫는다 한들 흉터는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사과 한마디에 손 한번 잡는 것으로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자의 부르짖음을 잠잠히 들으시던 예수님께선 조용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에는 굵은 못자국이 선명하네요. 허리춤을 걷으셨습니다. 그곳엔 창에 찔린 상처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상처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해 받은 상처다. 모르겠니? 너 때문에 이런 흉터가 생겼다. 하지만 너를 탓하지 않으며 원망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기도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정의를 외치다 받은 상처, 사랑을 나누다 얻은 상처,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 선한 양심을 지키다 남은 상처까지. 이 모든 상처들은 주님께서 먼저 가졌던 상처, 바로 그분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익산 평안교회 안성국 목사님의 거룩한 흔적.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신 로사님.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방금 흐른 곡은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그리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쭈니님 신청곡. 출근 준비하면서 좋은 찬양을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오늘 건강검진하는 날이라서 조금 여유있게 듣고 있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6월 26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에 코스모스님, 오픈도어, 매장의 시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하며 마음의 안식을 찾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둡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 건강 회복하며 가게 문 엽니다. 우리 코스모스님은 어떤 가게, 어떤 일 하시는 분일까 궁금해요. 최선자님 신청하신 곡이 Bringing in the Sheeps, 새벽부터 우리. 네, 부지런한 애청자들로 가득한 우리 프로그램의 이 곡도 주제곡과 같은 곡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어젯밤에 내린 소나기는 오늘 아침 이렇게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내렸나 봅니다. 여의도에서 손님 모신 후에 참여합니다. 문자번호 7061, 뒷자리 쓰시는 분은 택시 기사님이시고요. 세종시 수자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시겠어요? 한 달.

나를 또 살아내신 거잖아요. 6월의 후반부,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한 달을 살아내고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화창한 날 이 곡이 흐르면 저는 좋던데요. 벤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God is watching us 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한 주의 고단함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1부 닫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0: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All creatures of our garden king, 온 천하만물 우러러. 생명력 넘치는 기분으로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뒷자리 3148 쓰시는 분. 네, 1부에 이어서 2부 잘 들어오셨네요. 어머님과 병원 가는 길에 참여하셨거든요. 지금 운전은 어머니께서 하고 계시고 차 안에 우리 모녀 두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그런데 이게 어떤 치료인지 써주셨는데 이게 문자에서 저희 게시판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로 하고 이게 다음 글자가 이제 물음표 이런 특수기호로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로땡 치료 이게 어떤 치료인지 제 쪽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주 병원에서 신체검사까지 다 마무리하셨고 현재 몸 상태는 좋다시고 이제 물리치료 방법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고, 예, 함께 지금 어머님과 병원 가시는데, 치료 과정이 잘 결정나는 게 우선은 급선무일 것 같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또 좋은 소식 공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곡 듣고 나서 김숙희님 들어주시죠. 니어러 스틸 니어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곡은 아까 1부에서 들을까 하고 준비해놨다가 못 들었던 곡이에요. 2부로 가져왔네요. My face looks up to thee, 못 박혀 죽으신이었습니다. 김숙희님 들으셨어요? Nearer, still near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 그러시군요. 아까 사연 주신 그 어머님과 병원 가는 길에 참여하신 분은 로봇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털보 아저씨님은 지난 5월 2일에 일하다가 아유, 뇌출혈이 왔군요. 그래서 입원했다가 잠시 퇴원하고 7월 10일 서울대병원에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털보 아저씨님 익숙한 레인보우 닉네임인데요. 아이고, 그간 큰일이 있으셨구나. 7월 10일이면 딱 2주 후네요. 예, 서울대병원 다시 입원하실 때까지 조심조심 하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해즈로님은 5살 손자가 요즘 7시 전에 일어나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요? 또 덕분에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 예, 조부모님께서도 일찍 아가랑 함께 일어나 우리 방송 들어주시니까 또 저는 좋습니다.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은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사역은 혼자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며 목숨을 걸었던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의 중보기도와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동역은 단순한 심정적 도움이 아닙니다. 동역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감당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에스더의 목표가 생존이었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용감한 결단은 불가능했겠죠.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타협하는 대신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용감한 태도에 감명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25번째 묵상 죽으면 죽으리이다

원성남님 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램 캔드릭의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만. 예, 덕분에 좋은 노래 잘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한강의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약간 쌀쌀하면서 깨끗한 하늘이 꼭 가을 날씨 같아요. Amazing Grace가 행복감을 더해주네요. 6677님 말씀대로. 아, 그러게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요새 아침, 저녁이 좀 가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는 낮에도 좀 흐리흐리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후텁지근한 느낌이 없이 이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계신 고, 아, 여기 이순꿀님께서 CBS 방송과의 인연이 거의 60여 년입니다. 늘 가까이 있지만 일이 참여해 보는 건 미나 진행자가 용신 진행자에게 음악 선물을 보낸 날이 계기가 되어 어렵고 시간 걸리는 채팅창에 안경 쓰고 각고에 노력 중이라고 하시네요. 예, 이순꿀님,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CBS 개편이 있기 바로 전주, 예, 금요일이었겠죠. 이제 뒤에 음악 FM의 뒤에 프로 그대와 하는 아침 진행자가 바뀌기 바로 전에 그 이제 김용신 선배를 보내드리며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내드리며 제가 띄운 그 멘트와 노래를 들으셨군요. 예, 이순꿀님이 우리 CBS 채널의 왕 애청자시네요. 캬, 함께한 인연이 거의 60여 년인데 이 참여의 계기가 된 게 그러니까 저로 인한 거잖아요.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회원 가입하고 채팅창에 들어오고 하는 게 되게 수고스러운 일인데 감사드리고요. Who is on the lower side? 누가 줄을 따라?

경민 사랑님도 오셨어요. 아, 역시 이런 분이 많으시군요. 그대와 여는 아침 방송을 함께 듣고 있었지만 애청자인 강원도에 있는 명예 때문에 더더욱 관심 갖고 듣고 있지요. 와, 강원도에 있는 명예님 덕분에 우리 경민 사랑님도 이 시간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고맙습니다. 좋은 예감님 방송 청취한 진 10년 정도 됐는데 매일 아침 매장에서 들어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여성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과 저는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우리가 참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최소 수년, 10년 함께해 주신 좋은 예감님도 계셨군요. 뒷자리 1582 능소화 사진 첨부해 주시면서 미화원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꽃이 피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능수화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 주황빛에 참 예쁜 꽃인데 올해 장마는 조금 늦습니다. 오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끝곡 남기면서 마칠게요. 퍼스트 콜의 프렌즈 찬양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시작한 지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6개월을 거의 다 보냈고요. 이제 7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 와 진짜 빠르구나 싶은데 6월의 끝자락에 와 있는 오늘 금요일, 나만의 어떤 그 상반기 결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잘한 일,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건 잘했어, 내 자신 기특해, 뭐 이런 건 뭔지, 혹은 아, 하려고 했는데 시도조차 못했거나 아쉽게도 도중 하차한 일.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는 한번 다시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 둘 떠올려 보는 것만 해도 나름의 어떤 정리이자 중간 점검, 또 다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그분을 기대해 보면서,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서재현의 달리기 들으면서 열었습니다. 상반기 결산 오프닝으로 한번 다뤄봤는데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야 이건 진짜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근데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 내가 중도 하차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나름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26년 이제 뭐 6월이 끝자락인데 7월부터 다시 또 남아 있잖아요. 하반기 이제 반환점을 돌고 다시 또 이제 후반전을 달려야 되니까.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은 나만의 상반기 결산 이거 좋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아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첫 학기 잘 다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그치.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초딩이 되는 아 얼마나 이거 아이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까. 예, 학교에 가는. 근데 잘 적응하고 친구도 사귀고 무사히 여름방학을 맞는다. 이건 굉장히 아 성공적인 전반기인 거죠. 비슷하게 보면 저도 뭐 사실 딱히 아 이건 진짜 잘했다 싶은 게 지금 꼽아보자면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거 저도 그건 있어요. 몸 관리 잘했다. 아파가지고 샬시를 생방을 뭐 몇 번 빠진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상반기 개근한 거. 아 요거는 나에게 예,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지점입니다. 몸 관리를 잘했다. 예. 아 그리고 2026년 딱 시작할 때 저희 그 제가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 463 되게 여러 좀 곡절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일단 부딪혀보자 시도해서 예. 또 지금 잘 순항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감사한 또 부분이네. 아 그래요. 나리린님께서 훈디 저는 아이가 기관에 가기 시작하면서 운동 시작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운동량을 더 늘렸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져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운동을 할 때면 생각이 싹 리셋 지워집니다. 운동만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느낌 들어요. 아이들 보내고 아침 2시간 오 꽤 오래 하시네. 늘 샬롬 CCM 들으며 열심히 달립니다. 아직 헬린이라 기구도 한 10kg 들지만 남들을 볼 때엔 한 50kg 드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 헬린이랍니다요. 라고 그럼 러닝도 하시고 어떤 뭐 근력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산소와 무산소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막 역기나 뭐 이런 거 들면서 근력 운동하는 게 너무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예. 달리는 건 뭐 음악 들으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근육이 다 빠졌어요 지금. 자전거 탈 때 그 다리 근육만 좀 남아 있고 상체 근육은 아 이거 좀 다 빠졌습니다. 오 근데 이게 꾸준히 운동하시고 멋지세요 진짜. 예, 멋지십니다. 0958번님 올해 제가 잘한 건 매일 성경 말씀 암송 외우고 또 필사도 하고 큐티한 부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또 잘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한 상반기 잘하셨습니다. 요셉의 꿈님 상반기는 글쎄요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하반기는 잘해야지 각오 다져봅니다 하셨고요. 광수사랑님 지난해 몽골 선교 다녀오고 12월부터 다시 선교 준비하고요. 드디어 7월 20일 두 번째 몽골 선교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으셨네. 막바지 잘 훈련 또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권

10분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장문의 사연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크고 작은 고민들 뭐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샬롬 CCM이 조이포유 개편으로 인해서 오전 8시부터는 생방송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한시적으로 지금 재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중이죠. 예, 한시적으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진파랑님 오늘 아침은 버스에 앉아가면서 여유롭게 듣네요. 금요일 이제 주말권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강명식 이 곡 들을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내리 시간은 흐르죠 였고요. 찬양하는 사람들 오 신실하신 주 강명식 주님과 함께 가는 길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오뉴님께서 아 지금 돌아보니까 하루도 결석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단 말씀 큐티로 주님과 대화한 시간들 그게 감사하네요 라고 쉽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하루의 루틴처럼 꼭 챙기는 큐티 시간 야 이거 너무 소중하고요 예. 하반기도 쭉쭉쭉 잘 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망구님은 훈디 오늘 작은 아들 이사기가 해군 퇴소식하는 날이라 아 연차냈어요 지금 아들 만나러 가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아들 덕분에 생방 들을 수 있고 예, 거기다 또 아들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네요 훈디 반갑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와우 라고 지금 아 들뜨셨습니다 지금 예, 정말 손꼽아서 기다려왔던 날 오늘 6월 26일 우리 아들 퇴소식하는 날 뭐 통화는 하셨겠지만 직접 만나서 예, 아들 얼굴 보고 손도 잡고 아 해군 그 제복 입은 늠름한 아들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동안 네.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만나고 오세요 날씨도 오늘 환상적이고 예, 좋은 날입니다 미나짱님은 좋은 아침 상반기 결산이라 저는 올해부터 일본어 동아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본어 공부 예 그래요 혼자 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같이 무리 지어서 동아리로 하면 예, 또 뭐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기도 하고

같이 또 회화해야 되고 또 어학은 그 실전이잖아요. 해봐야 되잖아요. 회화를. 예. 일본어 동아리 좋은데. 예. 그러니까 배워두면은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짠 이렇게 써먹을 날이 이렇게 찾아올 겁니다. 예. 뭐 일본 여행을 뭐 가셔도 좋고요. 예. 내 일본어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 내 일본어를 알아들을까? 아 너무 좋네. 그 동아리 멤버분들과 함께 같이 뭐 짧게 여행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혜영 작가도 어학 공부하거든요. 틈틈이. 그 앱으로 해요. 앱으로. 그 듀오 그 있잖아. 앱으로 해가지고. 어학 공부는 배워두면 또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할 날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나만 빼고 다 하네. 나만 안 해 어학 공부. 아. 청신한 공기님. 훈디 저는 일기 쓰기를 못했어요. 올해는 뭔가 좀 민기적거리게 되고 그치만 가족 독서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권씩 책 정해서 다 같이 읽고 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책 읽은 소감도 듣고 보드게임 하면서 도란도란 뭐 노는 시간이죠. 그런 가족 시간을 작정하고 가졌어요. 자 내일도 그 모임이 있는 날인데 6월의 책은 윤동주의 시집이었어요. 그 시집 읽은 거 나누러 브런치 카페 갑니다. 딸 둘 마음이라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너무 좋은데? 와, 요즘 뭐 책을 안 읽잖아요 우리가. 예, 다 이제 뭐 스마트폰 보고 그러는데 텍스트 책을 읽고 그걸 느낀 점들을 또 나눠야지 그게 정말 내게 되고 누군가한테 전달하면서 또 정리가 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가족들이 어떻게 다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뭐 올해 지속되어 있고 매달 한 권의 책. 그럼 최소 10권을 읽겠네.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성인 1년에 한 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서량이. 근데 이렇게 10권씩 대단하십니다. 예. 아 올해는 책도 많이 못 봤네. 아, 나만 빼고 다. 아 올해는 왜 책을 못 봤지? 아 청실한 공개님도 잘 이어가시고 내일 윤동주님의 시집 읽은 내용도 되게 궁금하다. 예. 후기도 나중에 한번 올려주셔요. 발바닥에 땀나기님 어학은 부딪혀야 합니다. 영어는 아 이게 뭐 영어캠 아 이게 회사인가요? 깨알 홍보합니다 라고 필리핀 로이하우스 영어캠프 어때요? 라고 아 틈새시장 예, 살짝 또 홍보해 주셨고요. 닉네임 세이님 저는 우리 집 강쥐 보리랑 지금 산책하면서 벤치에 앉아 듣네요. 파란 하늘 초록초록한 나뭇잎 너무 예쁩니다 라고 금요일 아침 풍경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아, 좋네요. 행복한 쭈니맘님. 저는 상반기 잘한 거 수술과 여러 가지 치료 또 항암을 잘 버티고 있는 거요. 이거 말고는 제가 상반기 딱히 한 게 이거만큼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돌보고 지칠 수 있는데 다시 또 일어서서 치료 꾸준하게 받고 회복되고 이거야말로 우리 가족들이 또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예. 아, 대단하십니다. 박수. 행복한 주님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꿈을 꾸셔야지 그죠? 예. 남은 치료들 하반기에 몰아붙여서 잘 받고 내년부터는 건강한 모습으로 고3 아들 챙기고 예. 놀러도 가야죠. 꿈이 야무지죠? 꿈은 뭐다 이루어진다. 예. 그 꿈을 계속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예. 곱씹고 그러면 내년에 정말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주님은 화이팅! 화이팅 팅팅! 예. 김은경 나의 삶이 주께 영광.

크록스의 오 마이 갓 들었고요. 옹기장이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 어노인팅 예수는 나의 영광 그리고 김은경 나의 삶이 주께 영광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다샤님은 훈디 작년까지 못 담그던 김치를 올해 상반기 동안 제가 종류별로 담가보고 있습니다. 늘 김치를 해주시던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제가 열심히 김치를 만들어 병원으로 배달하고 있네요. 이제는 제가 물김치도 아주 맛깔나게 담습니다. 괄호 열고 제가 생각하기에 괄호 닫고. 아 뭐 내 입맛이랑 뭐 다 별 차이 있겠어요? 야 물김치까지? 상반기 결산해보니 저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일취월장했습니다. 라고. 아 그렇군요. 그동안은 이제 엄마표 김치를 맛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제는 내가 직접. 예. 근데 김치 종류가 되게 좀 뭐 복잡하잖아요. 배추김치도 있고 뭐 갓김치, 파김치, 예, 뭐 물김치 뭐 여러 가지. 그 만드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양념도 종류마다 다 이렇게 다를 텐데 그 김치를 올해 상반기에 담그고 또 병원으로 또 배달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도 쾌유하시길 저도 함께 빌게요. 예, 하다샤님 와주셨고 북앤커피님은 저는 금년 3월 24일부터 새로운 직업의 세계에 용기를 내어 발을 들여놨어요.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닙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론 수업, 또 금요일 토요일은 병원 실습, 주일은 교회에서 오후 3시까지 있는데 체력이 약간 딸리는데 그래도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60이 훌쩍 넘어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예순이 넘으셨어요. 환자 직접 만나는 금, 토요일도 너무 재밌습니다. 긍정 만렙. 저는 저를 칭찬해요. 예. 아, 멋지십니다, 진짜. 이게 즐기면서 어떤 또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뭔가를 배워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와, 근데 그걸 즐거이 감당하고 예, 기꺼이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예. 멋지셔요. 북앤커피님. 마음의 아판자님, 저희 아이들 6살, 4살 오늘 두 아들 어린이집에서 감자 캐기 한다고 과자 음료수 챙겨서 갔어요. 아, 며칠 전에 복숭아 따기 체험하고는 복숭아 작은 박스를 가져와서 맛있게 온 가족이 먹었거든요. 이런 체험하고 오는 거 또 먹을 거 챙겨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예, 저를 다 경험했습니다. 고구마 감자도 캐고 뭐 딸기밭에 가서 딸기도 따오고 복숭아도 따오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현장에 가서 흙도 밟고 예, 뭔가 본인이 직접 채취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감자 파티. 예. 예향 기획 프로젝트 음반 중에서 이 곡 함께 나눌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초이 썬더님, 아싸! 금요일은 역시 메들리죠. 찬양 메들리.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기셨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였고요. 앞서 예양 기획 프로젝트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오화평 연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짧게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자신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한심해하지 말고 뭐 어때? 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날인데 라고 말하며 툴툴 털어버려라. 때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네가 널 변호하고 다독거리지 않으면 누가 널 이해하고 보호해주겠니?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처음 경험하는 날을 맞이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렴. 유인경의 에세이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